0: 님께서도 일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몇군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우리 9312번님 문자
0: 네.
1: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0: 네. 천국버스 탑승권 가지고 열심히 출근 중에 있습니다. 품은교회 남현식 강도사님 생일 축하드려요. 네.
1: 오, 생신이시군요.
0: 네. 6명의 학생에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사님께 건강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유, 너무
1: 와,
0: 감사해요.
1: 아이고,
0: 우리
1: 감사합니다.
0: 강사님 좋으시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284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제가 2주 정도 다시 아파서 영적으로 힘들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번 주부터 영과 육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감사히 보내고 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양산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아마 더위 때문에 좀더 힘들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투덜대셨다고 하셨던 우리 6222번님, 네, 아쉽지 않도록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성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의 있는 문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7014번님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0: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늘이 지나면 9일이란 긴 휴가가 시작되겠죠.
1: 우와.
0: 설레고 감사로 맞이하려고요. 네, 이야. 9일.
1: 9일이나 휴가 가시는
0: 와.
1: 건가요? 너무
0: 네.
1: 부럽다.
0: 지금 그런 생각 하시고 많을 것
1: 예.
0: 같은데요?
1: 아, 부럽다 싶기도 하고. 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우리 7456번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정답
0: 네.
1: 보내주셨는데, 오늘 새싹 달고 오늘 처음 문자
0: 오, 진짜.
1: 보내주신 분이라서,
0: 네.
1: 네, 선물 챙겨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예, 버스가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네, 앞서서 이제 그 건강식품, 네, 선물을 그때
0: 네네.
1: 목사님께서 협찬을 또 통해서 주셔가지고
0: 네.
1: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발송 다 됐습니다. 발송 다 됐고요. 네, 아마 못 받으셨다고 하면 주변에 한번 조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송은 다 됐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보내드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4540번님 오랜만에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요. 방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가뭄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 선곡해 봤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0: 네.
1: 듣고 저희는 다음번 정류장에서 뵙겠습니다.

0: 이번 정거장은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은 여기입니다. 선생님 웃음이 터지셨군요. 네. 아, 이 동요 아시죠?
1: 네.
0: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자, 목사님 이원 정거장에서의 네. 미션 소개해 주시죠.
1: 네. 여러분이 살던 고향은 어딥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이 살던 고향을 다섯 글자로
0: 네.
1: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0: 오.
1: 아, 예, 예를 들어서 뭐 울산이다.
0: 네.
1: 그러면 중공업 심장.
0: 오와.
1: 뭐 이런 거.
0: 그러니까요.
1: 살기 좋은 곳.
0: 네.
1: 그래서 우리 고향은 나의 고향은 이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0: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네. 보내주시면 되고 네. 나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적으시고 뭐 네. 예를 들어서 목사님 고향이
1: 네,
0: 부산이시죠?
1: 부산.
0: 네. 부산. 부산이면 뭐 국밥집 뭐 짱맛 뭐 이런 이런 거 네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계속해서 네 좀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고향이 서울이라
1: 아, 네.
0: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1: 네, 네.
0: 네 제가 태어난 곳이 부산입니다.
1: 아 네. 그러면
0: 예.
1: 고향이 부산이
0: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태어났는데 100일 만에
1: 아, 100일 만에
0: 이사를 갔어요. 이게 100일 동안에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없어 가지고 네. 포대기에 쌓여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네, 많이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자, 자신의 고향이 어디인지 적어 주시고요. 다섯 글자로 보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살기 좋은 곳. 뭐 아니면
1: 그렇죠.
0: 네, 뭔가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빵빵한 그런 곳이다라고 하면 복음의 정수 뭐 이렇게 보내주셔도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렵게 생각하시고 하지 마시고
0: 예.
1: 편하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0: 아,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살짝의 어떤 이 변수를 좀 드려보자면 우리의 모든 본향은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주님과 함께 이런
1: 아, 네.
0: 것도 네, 괜찮을 것 같다라고.
1: 어디에나 통하는.
0: 아 그렇습니다. 뭐 네네. 충분히 이해할 수 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이니까요.
1: 네.
0: 네 그렇게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
1: 네. 조금 네.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먼저 한번 좀 시범을 보는 것도
0: 좋죠. 뭐
1: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0: 그러면 목사님 한번 먼저
1: 해볼까요?
0: 해주시겠어요?
1: 네. 네. 제 고향은 이거 고향을 두 개 말할게요.
0: 네.
1: 제가 이걸 다섯 자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제 고향 소개는 친구 아이가.
0: 아 친구 아이가.
1: 이야. 고향이 될 것 같습니까?
0: 네. 부산.
1: 부산 아닙니까? 부산.
0: 네. 아 그러네요. 너무 좋다.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 예.
1: 그죠?
0: 너무 좋네요. 오, 우리 그 3908번님께서 제 고향은 평창입니다. 공기 좋은 곳.
1: 아,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0: 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4540번님, 파주에 사는데 파주가 아이들이 많아서
1: 네.
0: 아이들 천국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와.
0: 이야, 센스쟁이시네요.
1: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0: 네, 네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1: 네.
0: 되시겠고요.
1: 네.
0: 자, 여러분들은 네 어떻게 좀 여러분의 고향을 좀 표현하실 수 있을지 고민을 해주시고 동일한 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을 한 곡 듣고 가려고 하는데요. 찬송가가 아니죠. 찬양, 저천국은 나의 집,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음성으로 함께 드릴게요.

0: 아멘. 저 천국은 나의 집. 이렇게 네, 찬양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예,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시고요. 오늘 금요일의 순서로 이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함께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정거장에서 네, 우리 각자의 고향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보자
1: 네.
0: 말씀을 드렸는데, 야, 되게 재미있는 네,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약간 좀 임팩트 있었던 분이 3289번님 다섯 글자 보내주셨는데 경주입니다. 이야, 이렇게도 다섯 글자가
1: 네, 되네요.
0: 가능하군요.
1: 되네요.
0: 예, 아주
1: 아주, 네.
0: 좋습니다. 예,
1: 깔끔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우리 1363번님,
1: 네.
0: 저의 고향은 경기도 이천입니다라고
1: 네.
0: 하셨는데, 이 청명한 천국이라고 보내신
1: 와,
0: 건지,
1: 네.
0: 예, 뭐, 이렇게
1: 맞는 것
0: 보내신 것
1: 같아요. 네,
0: 같은데,
1: 청명한 천국.
0: 저는
1: 네,
0: 만약에
1: 맞는 것 같아요.
0: 이천이라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쌀 맛있어요. 이천쌀 유명하니까.
1: 네,
0: 네,
1: 맞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우리 8869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네요.
1: 네. 제 이름을 그냥 부르시네요. 네.
0: 어.
1: 이상준 부산. 저의 고향은 의성입니다.
0: 예.
1: 지금 방송 들으며 하우스에서 가지 따고 있습니다. 저희
0: 오.
1: 아버지입니다.
0: 아, 그. 아, 아버님이세요?
1: 그러니까 제 이름을 그냥 부르시네요.
0: 아니, 저는 그래서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으신 분인가 싶긴 했는데,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1: 네.
0: 이렇게 방송 통해서
1: 네,
0: 인사드립니다.
1: 아버지 반갑습니다. 네.
0: 가지 열심히 또 따오 계시다고 하는데, 네, 더위
1: 네, 너무
0: 조심하시기
1: 더울
0: 바랍니다,
1: 때는
0: 아버님.
1: 하우스 들어가지 마십시오.
0: 아, 예. 맞습니다. 아유, 아버님의 문자까지 함께
1: 네.
0: 했습니다. 우리 7014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사랑짱 경주. 아, 네.
0: 우와.
1: 경주가 사랑이 짱인가 봐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사랑이 넘치는 그런 도시인가
1: 네.
0: 봅니다. 자, 우리 4420번님, 나의 고향은 울산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1: 네,
0: 보내주셨어요.
1: 유아 시절을 8년 동안 울산에서 보냈고 20년째 성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0: 와,
1: 네.
0: 그러시군요. 성남에도 이렇게 계시다고 하셨는데, 먼 곳에 계시네요. 네,
1: 네.
0: 파이팅입니다. 자, 우리 8532번님, 저도 고향이 부산이지만, 28에 울산 시집 와서는 이제는 울산이 더 편합니다. 다섯 글자는 용호동 남매라고 하셨는데,
1: 부산 용호동?
0: 예,
1: 네.
0: 재밌습니다. 자, 대구에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1: 네, 눈에
0: 목사님.
1: 들어옵니다.
0: 예.
1: 대구광역시 제 고향은요? 대구광역시인데요. 이렇게 적으셨네요. 사과, 민, 땅. 아, 그치만, 울산에 도올에 살아서 7살, 울산에서 주님 가정 이루며 살기
0: 원하고
1: 원하고
0: 바라고
1: 바라고.

0: 기도합니다. 가족권이 기도 제목 중 하나예요.
1: 이야. 네. 사과 미인당. 뭐 맞아요, 대구 맞아요. 사과가 유명한가요?
0: 네, 대구 사과 유명.
1: 아, 그럼 네, 사과도 네. 유명하고 미인이 또 많기로 대구 유명하죠.
0: 네.
1: 네, 대구 땅, 네, 네. 대프리카로도 유명하죠. 네, 그렇군요, 우리 7073번님. 네. 네, 대구에서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5226번님, 네. 제 고향은 성북구 정릉동 아리랑곡의 외할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도 있는 그곳이 저의 고향입니다. 네. 그립다 정릉 이렇게.
0: 아, 그립다 정릉. 예. 네.
1: 다섯 글자 네. 보내주셨어요. 네.
0: 각자의 그러네요. 고향을 또 피할 수도 있는 기회예요.
1: 네.
0: 아까 사랑짱 경주를 보고 아 경주에 사랑이 많구나.
1: 그러니까요.
0: 뭐 이렇듯이.
1: 네.
0: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네. 안 늦었습니다.
1: 자, 재미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두 번째 정류장에서 이제 이 미션을 드렸던 게 제가 오늘 앞서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님. 모내기에 대한
0: 네,
1: 얘기 드렸잖아요.
0: 맞아요. 모내기.
1: 제가 사실은 이제 서울에 저희 가족들과 또 친구들이 다 있고 제가 혼자 여기서 지금 와서 살고 있는데
0: 네.
1: 가끔 아 너무 그립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0: 네.
1: 네,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그러니까 멀리 이제 좀 집 떠나서 살다 보니까
0: 네.
1: 야, 좀 아쉽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0: 네,
1: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참 아쉬웠거든요.
0: 네. 네.
1: 근데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밭에서 이제 모내기 하는
0: 네.
1: 그런 농부의 모습을
0: 네.
1: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0: 네.
1: 가장 너가 살기에 그리고 너가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땅은 내가 알고 있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0: 아주 와닿아요.
1: 네. 네. 아유, 그래서 혹시라도 타지에서 네, 사시면서 외로우시거나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0: 네. 네,
1: 여러분 심겨진 곳에서
0: 네.
1: 꽃을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그렇게 하기 위해서
0: 네.
1: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 아닌가
0: 네.
1: 이런 생각이 들어서
0: 네.
1: 응원 드리고
0: 네.
1: 또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0: 네.
1: 네, 이렇게 두 번째 정류장을
0: 네.
1: 한번 가봤습니다.
0: 아, 네.
1: 예.
0: 너무 위로가 됩니다.
1: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또 부산이시니까
0: 네.
1: 그래도 종종 또 가시겠네요.
0: 네, 가끔씩 네, 가요.
1: 너무 좋습니다.
0: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네.
0: 그리워만 하고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고향의 그리움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알고 심어놓으신 그곳에서
1: 맞습니다.
0: 고향처럼 살자.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리우면 또 종종 가보면
0: 네,
1: 되니까요.
0: 네, 네.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7300번님 문자 한번
0: 네,
1: 소개해 주시죠.
0: 네, 저는 태백입니다. 지금은 연고가 아무도 없지만 다음 주에 강원도 계곡에 발 담그러 갑니다. 다섯 글자. 그리운 태백.
1: 와. 태백. 그래도 다음 주에 네,
0: 네,
1: 고향 가신다고 하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0: 와.
1: 3363번님, 나비가 좋아라고 하시면서 저의 고향은 한평입니다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0: 한평엔 또 나비가
1: 네.
0: 많은가 봐요. 그죠?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좋네요.
1: 오늘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서 또 각자의 고향에 대해서도 보내 주셨는데 이 말씀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의 사실 참된 고향은 네, 본향은 천국입니다.
0: 본향,
1: 네.
0: 천국. 네, 맞아요.
1: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본향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다시금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곳에서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니까요. 오늘 하루 심겨진 벼로서 심겨진 모종으로서 열심히 열매 맺어가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응원을 드리면서 오늘 천국 직행 107-3번 버스는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0: 벌써
1: 시간이 얼마 남지
0: 네.
1: 않았어요. 네, 목사님 오늘 하루 함께 네.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소감 먼저 여쭙겠습니다.
0: 오늘 참 따뜻하네요. 고향 얘기도 하고 또 그 고향이 우리의 본향도 있다라는 생각하니까
1: 네.
0: 참 따뜻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알고 여러분 그 자리에 심어 놓으셨으니 또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이끄심이 있다라는
1: 아멘.
0: 것 꼭 믿으시고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리십시오.
1: 아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네, 7912번님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김하은 PD님과 이상준 목사님, 무더위에 냉수 같은 이 107-3번 버스에 탔는데 오늘도 에어컨 빵빵 그리고 은혜 빵빵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셨기에 그런 빵빵한 시간들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금 여러분들께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도 바울은 영의 세계를 가장 먼저 그는 깨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 강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강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다시 율법서, 구약의 율법서 말씀, 원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지만 율법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핵심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게 대해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기도와 말씀을 점념하게 되어지면서 바로 자기가 다메섹 도상의 그 길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완전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가게 되다가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의 세계에 올리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몸을 입고 살면서 천사의 역사에 대한 세계를 알게 되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특별히 천국을 먼저 낙원에 끌려 올라가게 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그 다음에 에피골몬,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 감옥 안에 있다가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해 주시는 그 내용 가운데에 영의 세계를 알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세계를 잘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내용을 보게 되면 1장에서 6장의 말씀은 첫째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신분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5장의 말씀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5장, 6장의 말씀을 가게 되었으면 이제는 어떤 이야기로 기록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삶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이야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말씀을 1장에서 3장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 5장의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의 마지막 부분과 6장의 말씀은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의 씨름은 그렇게 말씀을 출발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1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성경책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흙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흙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게 눈에 보이는 육체의 세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 통치자들은 정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세들도 역시 이정자들을 이야기하고 경제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 모든 세계 가운데는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시대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엄청난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통치자들 그리고 근세들을 그리고 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정치의 세계와 모든 근세의 세계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박살을 낼까?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종교의 세계에서 없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정치의 세계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구라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종교법을 지금 이제 만들려고 지금 이번에도 또 발의를 했던데 종교 폐쇄법이라는 것을 발의해서 기독교인이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생활에서 정치에 대한 말을 할 수 없도록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도록 기독교가 모든 삶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법으로 무장이제란 해서 못하게 하려고 종교 폐쇄법을 또 이번에 또 발의를 또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도록 계속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런 일을 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그러면 정치, 경제, 문화, 통치자들, 근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언제부터 출발한 건가에 대한 말씀이 사탄의 존재를 언제부터 출발하는가 제가 여름 프린터 때문에 말씀에 참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었으면 이 사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루시퍼가 천사가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되어지는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이 공중 근세에 잡은 자가 되었고,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자가 되어졌고, 죽음의 세계를 잡은 자가 되어졌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살이의 삶들 가운데에서 공중 근세에 잡은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교란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수 없게 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게도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게 되었으면 반드시 이 악한 영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하도록 실제적인 환경으로 간섭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오려고 하면 이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수 없도록 할 상과 환경이 제대로 될수 없는 일들을 계속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영적으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이 악의 영들은 언제 쫓겨나느냐? 사탄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을 때에 어디로 내어 쫓았느냐? 여러분이 이사야 14장의 말씀 가운데면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서울 맨밑 구덩이에 내가 던져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프린트물 뒤쪽으로 넘겨보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그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아멘.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사탄이 되면서 대적자가 되어져서 공중 근세 잡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교란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영이 공중 근세를 갖고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난 다음에는 공중에서 내어 쫓겼다라는 말은 근세가 빼앗겼다는 겁니다. 활동의 영역이 힘이 없어졌다 이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을 인간을 가지고 사로잡고 역사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탄이 더 이상 인간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절대로 그들은 자기의 소유로 만들 수 없겠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가 되어져서 공중 근세 잡은 자가 되어졌던 존재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진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더 좋겠는데,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고 말씀 안으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영적 세계를 자꾸 가보고자 하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자꾸 일으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예배 올수 없게 만들고, 또 그리고 내 마음이 이상하게 자꾸 중심이 잃어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현장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이런 영적인 것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뭐가 시작이 되느냐.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어져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영적 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운데 주셨는데 어떤 무기를 주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오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자,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 영생을 얻는 그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만이 나의 삶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생활에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이름은 누구의 이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꼭 가져야 돼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때 사회의 상황과 환경이 오면 혼란스러워합니다. 과연 진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또 그리고 이상하게 예배를 오고자 하면, 또 여러분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살고자 하면 할수록 환경과 상황이 자꾸 막히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혼돈이 일어납니다. 기독교하고 나는 안 맞는가? 우리 전도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자기는 원래 기독교가 안 맞았답니다, 옛날에는. 근데 기독교가 안 맞았는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 받아 신앙생활을 하서 믿음생활을 해보니까 안 맞은 것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이구나, 이렇게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 깨닫게 된다고 안정을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원래 인간은 누구하고 살도록? 하나님하고 같이 살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만족이 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바른 길입니다. 근데 이 혼란이 옵니다. 진리의 역사가 혼란이 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올 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자꾸 붙잡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의의 호신경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노 신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인간 여러분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만 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생명이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의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이루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격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말씀인데,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문제가 만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주인으로 온 성도는, 거듭난 사람은 아하,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나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겠구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일들이 내 속에서 자꾸 간지를 손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초대 왕을 세울 때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을 초대 사울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사탄은 계속 그를 충동질 시킵니다. 생각, 감정, 의지로 충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만케 만들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나중에 자기가 감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방한, 그래서 구원을 못 받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쓰여지는 일꾼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이러면 사무엘상 1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이 점치른 죄와 같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사역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의 사역을.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이 버렸으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너에게 왕의 권세를 빼앗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거룩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또 말씀 안에 살아가야지.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의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느냐? 말씀대로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 영적 무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 같이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평안의 뭡니까?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무엇이다? 평안입니다. 죄와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불의하고 추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다 문제없이 사람이 살아간 것 같잖아요. 문제없이 저분 가정은 편하고 저분 가정은 놀랍고 저분 가정은 참 행복하고 저분 가정은 하나도 인생살이에서 고난과 고통이 없고 다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다 그렇게 느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대화를 나누고 삶을 대해 나눠보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가 많다?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회복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는 저주가 소멸되고 싸움이 떠나가게 되고 불의함이 떠나가게 되고 죄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 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일들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하면 공격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니가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와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발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여진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을 올리오에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그 현장, 그게는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다 같이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뭐를 가져야 되느냐? 모든 것 위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오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불의함을 자리에서 건지러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굴복되게 하는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것을 믿고, 따라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님을 믿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르면

사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찾으면 의지하면 사모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게 되면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환경이 일어나게 되면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더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더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오게 되고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환경이 오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자꾸 집착하게 되고 그 문제의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그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떨어집니다. 사탄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 못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름다운 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가장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따라서 나를 가장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가장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근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 한 대에 욱!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욱!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욱합니다. 순간은 짧지만 그 한 번의 욱함이 하루를 망치기도 하고 관계를 어렵게도 하고 마음속 평안까지 빼앗아 갈 때가 있죠.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예전에 들은 재미있는 풀이가 생각이 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육 하다가 결국 욱 하는 거고요. 영으로 사는 것은 살리고 살리고 또 살리다 보니까 잔치집이 되는 것이다. 웃으면서 들었는데 곱씹어보니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육신대로 살면 결국 욱하게 되고 남는 건 다툼과 후회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마음을 맡기면 다르죠. 용서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한마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또 내 하루를 살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집처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육신대로 욱하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내영이 줄을 김준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어깨가 아주 들썩들썩. 와, 가만히 있기 힘든 찬양을 참 아주 맛깔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힘찬 찬양으로 우리가 잔칫집에 온 것처럼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해봤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6절을 나눴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관한 여러 가지 설교들 또 해설들도 듣게 되는데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께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육 하다가 욱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게 재밌으면서도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전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잔치 날이다. 잔치이다. 이것도 참 멋진 표현이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늘 잔치날입니다. 혼인잔치처럼 기쁜 날이죠. 오늘도 잔치날, 내일도 잔치날이고요. 물론 현실은 늘 그렇진 않죠.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가끔은 또 욱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화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고,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고 또한 사람을 살리다 보면 우리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일상도요, 잔칫집처럼 즐거워집니다.

즐겁고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생명과 평안을 전하는 살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제이 미션의 곡이었고요.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이렇게 찬송가 두 곡이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항상 기쁜 잔칫날처럼 우리 삶이 밝아지고요. 우리 영으로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날들, 기쁨의 날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8845번님 서천에서 듣고 있어요. 네, 바람 살살 불어도 그래도 덥네요. 시원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바람을 따라서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네, 더운데도 정말 바람을 따라서 우리가 또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힘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2994번님. 그래요. 고맙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할렐루야 2816번님도 아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하면서 남편 도시락을 싸

풀어줬어요. 예전에는 바쁘면 짜증부터 냈는데 오늘은 고생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먼저 건넸답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바로 이런 거죠. 네, 4821번님 잘하셨습니다. 아, 바쁘다고 짜증부터 내고 욱 하면은 아, 육신대로 사는 거고 이렇게 살리는 말로 할 수 있다는 거 잘하셨습니다. 아, 회사에서 실수한 후배에게 한마디 해주려다가 괜히 마음이 찔려서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했습니다. 퇴근하면서 후배가 고맙다고 커피를 사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살리는 말이 결국에는 커피까지 얻어먹게 되는 아, 내 마음도 더 따뜻하게 살려준 것 같다고 7743번님 그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후배도 센스가 있네요. 또 커피도 사주고 그래요. 더 발전해서 우리 후배가 7743번님께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2608번님이 아, 요즘 들어 더워서 그런지 진짜 욱하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육신대로 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생각으로 생명을 살리는 평안을 전하는 그런 말 할 수 있기를 오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3393번님 우리 딸 입시로 힘들지 믿음의 눈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자 모든 것 선하게 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딸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네, 입시로 힘든 또 여러가지 시험 준비로 힘든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는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이런 격려가 또 한 사람을 살립니다.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 피아오십의 찬양으로 같이 할게요.

네, 오늘도 혹시 마음속에 욱 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요, 한번더 성령님의 마음을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육신대로 욱 하면서 화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 평안을 전하는 사람,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을 따라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 배서준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민주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만평교회 김성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만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조금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말할 때에는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없다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도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다를

0: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도 혼도 없는 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육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짐승과 함께 다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육체, 즉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 불신자는 짐승처럼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이 없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되어서 지금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 중에서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육체, 곧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짐승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돋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설교를 했습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합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신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같은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의 기준으로 봐도 차이가 좀 나고요. 물질의 기준으로 봐도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과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아, 나는 저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하고 마음이 좀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오랜 시간 우리 안에 머무르면 우리 삶의 한 부분에 옹이 자국을 내기도 하고요. 내 성품, 내 자아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때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자 못해서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정말 작은 그리고 낮은 목소리일지언정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어느새 신기하게도 주님은 친히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세상 어떤 높고 귀한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백성의 신분 그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할 뿐이고요.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찬송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반갑습니다. 예.
0: 목사님이 더운 날씨에 정말 아, 나는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더위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데
1: 예.
0: 나는 내 농사 때문에 이렇게 더운 날에도 밖에 나가야 되는데
1: 네.
0: 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는 분들을 보면서 뭐 좀 이렇게 좀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1: 네.
0: 하지만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정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상황이 어찌하든지 좀 우리가 안식을 얻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더 시원하고 더 마음이 편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예, 예.
1: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0: 아멘.
1: 주님이 그 삶을 이끌고 하면 더워도 평안할 거고요.
0: 아멘.
1: 아무리 시원한 공간에 있어도 그 마음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상황에 치이다 보면
0: 예.
1: 오히려 그것이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0: 예.
1: 오늘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마음이 평안함을 찾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좀 새기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족하는 주님이 주시는 자족함으로 주님과 그 동행의 기쁨 그리고 기쁨의 동행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0: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때로는 병상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먼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0: 주님,
1: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눌림 가운데,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공고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아뢰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입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소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적으실 때 앞에 익명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요. 그리고 극동방송의 중보기도팀이 받아서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끈이 이어지고 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신뢰로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번호 알려드립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트루바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트루바의 찬양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 중보기도팀이 그리고 방송을 이 시간 함께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먼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알려드립니다.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소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보내주실 때 앞부분에 익명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4224번님 올려주셨어요. 아들 원재, 중학교 3학년이네요. 원재가 작년부터 비염과 복통으로 학기 중에도 병결이 많았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다고 하네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예배의 회복이 되기도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일까요? 아들 유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미디어에 너무 빠져있고 무기력이 있어서 집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는 어머니일까요? 아마 저의 역량이 없는 것도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의 영육이 살아나고 꿈과 비전을 가지며 주님께 아이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네.
0: 예, 그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참 겹치는 게 많은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아들 원재 그리고 예. 또 유연이 뭐 비염과 복통으로 또 미디어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0: 예.
1: 그런데 기도 제목 올려주신 거 안에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답도 같이 있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0: 예.
1: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예배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0: 예.
1: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들 원재와 유연이와 함께 어머님이신지 아버님이신지 함께 예배하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0: 예.
1: 가정예배가 회복되시면 두 아들도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0: 아멘.
1: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들 원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들 유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주님.
1: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생각이 미디어에 빠져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원재와 유연이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이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영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아이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번에 익명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장로 장립 직전의 사명을 받아서 공무원 퇴직 후에 10년간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신 이모부와 이모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올려주셨네요.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 가운데 그리고

0: 공무원 시험 5년째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중국 유학 후에 지금 시간이 좀 흘렀는데 또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지금 좋은 결과가 있었나 보네요. 필기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는 8월 11일에 면접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이쭉 보면은 공무원 퇴직 후에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모부와 이모 그리고 그 아들일까요? 아니면은 그 우리 문자를 보내주신 분의 아들일지 여기
1: 네.
0: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사역하시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알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예, 우리 그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모부와 이모,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0: 아멘.
1: 또 장로 장립 이제 곧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또 지방직 필기시험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이제 또 면접을 남겨둔 자녀일까요? 이분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삶을 이끄시는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주님, 감사합니다.
1: 우리에게 때마다 도전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고 또 섬기며 일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증가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 귀한 사명에 이모부와 이모를 부르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 이를 바라보고 익명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모부와 이모처럼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들이 5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필기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8월 11일 날 면접을 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아들을 세우시고 그 영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역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이 문자를 받아서 지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사명을 받고 또 특별히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 또그 목사님의 사모님들 되시는 이제 아내분들 그 부부 그 가정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성도님들은 목사님께 상담을 하고 또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하고 격려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경우도 참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이나 또는 고민들, 또 어려운 점들을 쉽게 참 나누기가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1: 그렇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결국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0: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자녀들, 우리가 흔히 PK, 또 선교사님의 자녀들 MK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들, 또 거룩한 부담들을 또 고스란히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가족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에 우리 울산, 또 전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계시고요. 우리 또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많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또 아내분, 또 남편분, 그리고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0: 주님.
1: 울산 땅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분한 분을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0: 아멘.
1: 특별히 교회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개척하여서 복음을 지역에 전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 교회를

0: 막 건축하며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렇죠.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부르사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과 그 가정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주의 종과 그 가정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셔서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각각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사 영역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세워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더운 아멘. 여름입니다. 하나님 또 여름 교육 사역들이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종들, 담임 목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또 여러 전사님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섬기고 계시는 교회의 목사님들 또 많은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0: 아멘.
1: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주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 이렇게 문자를 받는 부분에 번호를 쓰시고요. 이게 울산 극동방송의 문자번호입니다. 샵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고 또 익명 소개를 원하시는 분은 앞에 익명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이어서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에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의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방송가족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듣고 그리고 들으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함께 하신 찬양,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시간들, 어제보다 오늘 더그 안식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087번님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친정엄마 림프종 의심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담당 교수님 진료 후에 조직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조직 검사를 꼭 해야 한다면은 정말 잘좀 편하게 그렇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여전히 입이 써서 식사를 잘 못하시고 복수가 지금 차고 있는데 약물 치료가 잘될수 있기를.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다 지금 연세가 많고 편찮으신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 친정 어머니,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네요.
1: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연약한 부분들이 이번에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적절하게 치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7087번님께서 우리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마음을 쓰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친정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0: 주님.
1: 특별히 엄마가 림프종으로 의심이 되어 이제 진찰을 받고 또 필요하면 조직검사도 하게 돼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오장육부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시기에
0: 아멘.
1: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러기에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어머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7087번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꼭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하여 부모님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해서 저도 지금 저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이자 불교신자이신데 참 그 부모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0: 한다라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언제 응답이 있을까? 또는 언제 이분들의 변화가 있을까? 이 사람의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은 참 쉽게 지치고 쉽게 낙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7087번님처럼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래서 여러 가지 몸에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마음에 큰 짐이 되고 아픔이 될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기에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또 우리 극동방송에서도 함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233번님 오늘도 올려주셨어요. 성심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를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잠깐 그 우리 주회종들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 교회 건축이 참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그 후에도 단순한 건물의 건축 예배당의 건축이 아니라 이 성도의 어떤 그 하나됨이 정말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참 겪게 되더라고요.
1: 그 다윗이 주의전을 지키를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0: 그렇죠.
1: 물론 뭐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0: 예.
1: 그 건축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0: 아멘.
1: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언약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은 그 후손에 계속 이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단순히 외형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0: 아멘.
1: 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심교회가 그런 교회로 건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그리고 그 건축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심교회가 건축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경기도 어렵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기 위한 처소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0: 주여.
1: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0: 아멘.
1: 넉넉히 주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심교회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며
0: 아멘.
1: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또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9215번님이신데, 이분의 기도의 제목을 볼 때는, 우리 그냥 평범한 서민들 또는 소시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직장인들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은 아마 평생 가지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참 대부분의 또 여기 울산 지역에서도 이렇게 일하시고 또 직장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참 비슷한 제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여러 차례 이제 우리 기도 자리에 와서 이분의 이제 기도 제목을 보는데요. 우리 울산 지역에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각 현장에서 필요해서 부름을 받으면 또 가서 일하고,
0: 그럴 수 있겠네요.
1: 일이 없을 때는 또 쉬고 그러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울산 땅에 좋은 경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0: 아멘.
1: 또 모든 산업체들이 잘 운영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9215번님 남편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에게도 하나님 일자리가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계엄 예배를 드렸는데요.

0: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할 거리를 주실까? 그 일할 거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할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9215번님도 남편이 프리랜서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정의 필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셔서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하여 공급하는 통로가 우리 9215번님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드립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남편을 위하여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분의 기도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 일할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넉넉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힘써 달려갈 때에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9215분뿐만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또 직장인으로 정말 우리 평범한 우리 주변에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리고 또 나이기도 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목사님 정말 축복과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그 일의 자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1: 주님.
0: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1: 아멘.
0: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분 안에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매우 덥습니다. 일의 현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토록 하여 주셔서, 나의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것을 통해서, 나 또한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쓰임받기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 원합니다.
1: 아멘.
0: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1: 아멘.
0: 주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

0: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8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더운 날이 이제 한 달은 더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예.
1: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예. 그러면 이제 말복이 오고 예, 그러면 조금 더 선선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물론 예, 예. 작년에는 9월 달까지 더웠어요.
0: 그렇죠.
1: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0: 아멘.
1: 우리가 힘있게 또 어려움을 이겨내며 믿음의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자, 이제 다음 달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때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해진 것도 좋지만 한 달 만에 만났더니 주님을 더 많이 닮았네라는 그런 기쁨과 칭찬이 서로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4국의 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

예정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국내 유일의 초교파 목회 전문 종합지 월간 목회가 1976년 창간 이후 600개월 동안 단 한 호도 거르지 않고 통권 600호를 발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전임 목회자의 사례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교단과 노회가 함께 보충하는 목회자 참여소득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2017년 서울 홍대 인근 클럽 지하에서 청년 복음화를 목표로 개척한 뉴송처치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바탕으로 경희중앙선 가좌역 인근에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국내 거주 이주민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스포츠 복지연합 행사를 기획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30일 한국에 입국한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 영락교회를 방문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유일의 초교파 목회 전문 종합지 월간 목회가 1979년 창간 이후 600개월 동안 단 한 호도 거르지 않고 통권 600호를 발간했습니다. 월간 목회는 오는 8월 1일자로 282면 규모의 통권 600호 기념 확장판을 발행하고 창간 50주년 기획 한국교회 목회 백서 9번째 주제로 행정특집을 다뤘습니다. 이번 특집에는 신동식 목사를 비롯한 7명의 필진이 참여해 투명한 재정 운영과 수평적 소통을 위한 강소 목회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통령 표창 등 세 차례의 정부 포상을 받은 월간 목회는 5,500여 교회 배포와 함께 해외 배송 강화를 위한 PDF 에디션을 선보이며 지면을 확대해왔습니다. 박종구 발행인은 서평을 통해 50년의 기록을 회고하며 디지털 전환과 AI 문명에 발맞춰 목회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월간 목회는 기존 부설 목회연구원을 AI 연구원으로 확장 개편해 오는 9월 개원하며 AI를 사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목회자 의식 설문조사 등 기념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전임 목회자의 사례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교단과 노회가 함께 보충하는 목회자 참여소득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특별위원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총회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월 평균 기본 사례비가 140만 원 수준인 현재 교단 단독 목회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보충형 참여소득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용택 목사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을 기준선으로 삼아 개교회와 노회, 총회가 차액을 분담하는 공적 지원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주제 강연을 맡은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목회자의 경제 문제를 공동의 책임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별위는 정밀 실태조사와 시범노회 운영을 포함한 대책안을 오는 9월 제111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서울 홍대 인근 클럽 지하에서 청년 복음화를 목표로 개척한 뉴송처치가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을 바탕으로 경희중앙선 가좌역 인근에

0: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중심교회에서 전세대 지역교회로 영역을 넓히는 뉴송처치의 사역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서울 마포구 뉴송처치는 성도 99%가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젊은 교회로 지하 클럽 공간의 수용 인원이 한계에 도달하자 최근 가좌역 인근 식자재마트 부지를 매입해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2: 이 서울의 홍대라고 하는 이 변방과 같은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알려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1: 남빈 담임 목사는 어제 인터뷰에서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 등 14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했으나 3개월 만에 청년 성도들이 적금과 주식을 정리하며 9억여 원을 모아 예배당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송처치는 500석 규모의 대예배당과 소그룹실, 자모실, 카페 등을 갖추고 청년 중심의 유기적 생명력을 유지하며 장년 소그룹과 지역 섬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복음은 모든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1: 남 목사는 새 예배당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양육해 전국과 세계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국내 거주 이주민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스포츠 복지연합 행사를 기획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포천시청과 협력해 오는 10월 3일 경기도 포천축구공원에서 제3회 GBC 다민족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주민 축구동호회 15개 팀을 대상으로 선착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교회 의료선교팀 전체가 참여하는 이동 진료와 50여 명 규모의 이미용 뷰티봉사가 함께 기획됐습니다. 최병락 담임 목사는 이주민 섬김을 시대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포천 지역 이주민교회와 협력해 대회 이후에도 신앙적 유대를 이어가는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30일 한국에 입국한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 영락교회를 방문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틸 대사는 어제 30일 오후 6시쯤 서울 영락교회에 도착해 행정 목사와 당회 관계자 등을 만나고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틸 대사는 방명록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자신은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부모님이 6.25 전쟁 직후 월남한 이북 출신으로 원래 집안이 영락교회 교인이었다고 방문 배경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은 연일 맑지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은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8도에 이르겠고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3m 안팎으로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3도, 습도는 52%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EBC.
4: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개들아, 밥물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즈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다른 친구에게 전해줄 때 뭐라고 하시면서 전해주시나요?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죽었단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하죠.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대. 아니면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말이야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왔다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갔다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긴 했는데 막연하게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는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 최희준 씨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낙은의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가수 최희준은 인생은 낙은의 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름이 흘러가다 떠돌다 가는 길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최희준 씨는 인생은 낙은에까지는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문제는 낙은의 인생은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아가는 길이라고만 했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처럼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돌아갈 목적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포류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0: 애들도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고장나버릴 경우에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그 배는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요, 여행객과 같습니다.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짐을 싸서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가방을 챙겨 타는 것이고 숙소가 바뀔 때도 짐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요, 여행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로 왔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가 가는 종착지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에게 하나님의 품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 가요.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는 못 가요고 억지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지 부를 수도 없고 억지 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눈을 뜨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 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 저 천국

입니다. 죽음 이후 천국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거나 상담하길 원하시는 분,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필요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당신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할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헐몬산에는 추수철인 무더운 5월과 6월에도 눈과 얼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그 산의 얼음을 가져다가 음료에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추수꾼들에게 그 얼음 냉수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변함없는 충성은 지치고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몸도 쉽게 지치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들을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더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찬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저뭐 찬송가가 꼭
0: 네.
1: 뭐 여름이다 겨울이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또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그리고 저뭐 하나님의 진리등대 이런 노래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왜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환자 병원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괴롭죠 날씨는 덥고 또 바다의 시원한 물장구를 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동차를 끌고 지금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 듣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은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틀어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0: 아멘. 말씀하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또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 등대 외에도 또 은혜로운 찬양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휴가철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나 가족들이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8: 덜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빨리 극복하는 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지. 큰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를 여행을 간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기가 어디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안 하니까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아, 나 야로스동 가고 싶다. 그거 가면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 그냥 생일날 뭐 해주래. 알아서 해래. 그러니까 또 1년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맨날 하긴 어렵잖아. 아, 나 오늘은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럼 편해. 저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부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저 그런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지.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사랑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경의 철칙이야. 아내, 남편 존경하라. 남편, 아내 사랑하라.
7: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행복한 그런 여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사랑에 관련된 좋은 찬양들, 찬송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嘞，我真好心哟，这东方送特热不热，可那个希望你说大金嘞，结婚我幸福你说大金嘞，啊，这东方送什么 special？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개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할 절기는 세 가지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해마다 요 세 개는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복받는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때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순놈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 이마 양쪽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자정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하리라.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 한 사람씩 꼭 데리고 가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거기서 7주 동안,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7일을 쉬어서 7주를 맞이하는 그 다음 날이 50주일째지요. 50날째인데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되는 날인데, 그걸 우리 성경에는 77절이라고 그러고 근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베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77절, 오순절을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마지막으로 모든 과일,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객, 노예, 가족, 레위기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일주일을 초막절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걸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수장절 다 갖다가 창고에다가 저장해가지고 그걸 1년 내내 양식으로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자기 저서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내는가, The world as I see it 에서 아래와 같이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가지씩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대설교가 찰스 스퍼진은 매일 아래에 같은 태도로 10가지 제목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7가지만 뽑아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둘째, 사소하고 작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세 번째,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라. 다섯 번째,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확된 과

과일, 밀, 보리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7일을 즐겁게 지내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뜻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계절뿐만 아니라 매일 감사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첫째 대목이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물이 없는 제사, 예물이 없는 예배는 별로 가치가 없지 않은가? 내가 받은 은혜 중에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6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치는 예물의 뜻이 뭔가.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를 보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타나질 말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 왜?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더러 그래요. 난 복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를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맨날 불만과 불평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죠.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고 하는 찬송. 그래서 와, 무슨 복을 내가 받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안 오고 작은아마 정성껏 감사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복을 받나? 신명기 28장에 쭉 나옵니다. 세계에 뛰어난 복을 받지. 성읍의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생활의 복, 출입의 복, 승리의 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 누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느니라. 영국이 왜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영국은 역사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국가적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걸 보면 첫째, 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에어프렛 대왕이 통치기간에 영국은 미개하고 분열과 무지에서 통일된 나라로 문명국으로 발돋움을 했은 것은 에어프렛 대왕이 자기 통치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를 했죠. 둘째로 성경을 반포를 공식적으로
증진시키고

신 엘리사벳 여왕 1세로 말미암아 미국의 통치기간 중 영국은 처음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어요. 엘리사벳 여왕 1세가 성경을 전국에 반포를 해서 그럼으로써 영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통치기간에 영국은 국력이 세계에 편만해졌고 그의 영토가 세계에 산재하여 하루 종일 영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래서 영국의 영화가 최절정에 올랐던 것은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을 온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고 통치를 했던 까닭으로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반포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높은 사람에게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다, 성경 한 권 선사하면서 이거 가져가서 장신 백성들하고 읽고 축복받으라고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두 번째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째,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민족.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미국이 형편없는 나라였었어요. 인디언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 거기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종교 탄압 때문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추춧돌을 만들어서 그 말씀 위에 헌법이 제정된 거죠. Constitution. 참 미국에 새로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영국과 독립운동으로 싸우면서 많은 피를 흘렸죠. 그 다음에 불란서하고도 싸웠죠.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도 싸웠죠. 그래가지고 13주에서 48주로, 지금은 50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질서를 지금 우지좌지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국민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조지 워싱턴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 들어세우신 거예요. 사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섞여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은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셨고, 힘을 헤아려 할 것이라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 누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은행에 가서 돈 꽂아 헌금하더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 안 하세요. 그런 건 네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 요만큼 받았으면 요만큼만 드리면 돼. 그래서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쌀이 10가마가 생산됐으면 9가마는 내가 먹고 1가마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뭐 쌀이 뭐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러나 그 쌀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끈이도 못 그리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는 것은
따라

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그랬어.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바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고구마 10개가 있다. 네가 9개 먹고 하나만 나한테 달라. 어떤 시각장애인이 평생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서 교회 활동을 하신 유인수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그의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을 어머니에게 또박또박 갖다 드리면 아들아 먼저 십일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 순간 그 안 못 보는 장애인 아들이 어머니 십조 십일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였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였고 내 눈까지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어 재산도 다 뺏기게 만든 하나님께 무슨 십일조를 한단 말입니까? 얼뜻 들어봤을 때 맞는 얘기죠. 그러자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 손을 꼭꼭 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은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남겠느냐.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십일조. 어머니는 묵묵히 십일조를 떼어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십일조나 헌금은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겠다고는 믿음의 증표요.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음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하나님은 예누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즐거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이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릿고개. 1년 중에 제일 힘들었던 데가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나는 그 보릿고개를 지내봤어요. 장마의 계절이죠. 태풍의 계절이고 삼복더위의 계절이고
병이

제일 잘 걸리는 계절이고 의욕이 없는 계절이고 식욕이 떨어지는 계절, 수면이 부족한 계절이 바로 이때인데,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가운데에도 즐겁게 지키라 그랬죠.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손님들, 객들, 노비,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지키라고 그랬죠.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내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라.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즐겁게 지내라고 그랬어요. 살다가 보면 가장이 일터를 잊어버리고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으니까 자동차 타고 어디 한적한 곳에 네 식구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신문 보도도 있죠. 이런 걸 볼 때 누가 조금만 챙겨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알아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기도해주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으면은 네 식구가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지. 역경 중에도 즐거이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요새 날이 더워서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러나 그런 때도 기쁘게 지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면 유월절, 맥주절, 칠칠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에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잠언 3장 9절에 내게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즙들의 세포도즙이 넘친다 그랬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빚지고 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가?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 절기를 지키는 사람.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학생은 선생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적어도 고통의 시기, 그 시기에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로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찬송가 492장을 보시면은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0: 내가 만일 눈을 떴다면 수많은 찬송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고 천국에 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반겨주실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눈을 떠고 있었으면 나의 영원한 기업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라고 어느 날 한 부자가 크로스비 여사에게 당신은 눈도 보이지 않고 재산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할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업, 회사나 재산이 있다가도 없어지지만은 나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찬송을 불렀지요. Thou my everlasting portion. 참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

에베소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와! 여름이다!
1: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떼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0: 여기는 극동방송
4: 서머 스페셜입니다.
6: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4국에 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국에 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개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7월이 벌써, 벌써 7월 31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8월. 자,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좀 마지막인 느낌. 네, 즐거운 금요일. 자, 7월을 아쉽게 떠나보내지만 즐거운 금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아주 덥습니다. 휴가철, 또 여름성경학교 수련의 철, 도전하기 좋은 날, 금요일 도전하기 좋은 날,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0: 새끼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방학생들과 제가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새끼라 또 극동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 애청하시는 분들과 전화 연결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지금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앞 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은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냐? 샵 1069 문자 전국 어디서나 서울 극동방송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역에서 원래 듣던 그 문자로 보내면 안 돼요. 샵 1069 이쪽으로 도전 이렇게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그리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도전하고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해요. 여기서는 제가 탁 눈에 띄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골라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제가 학교 종이 하면 상대방은 땡땡땡 이러면 이제 딩동댕입니다. 그럼 좋은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선물 산토끼 그러면 토끼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 여러분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찬양을 골라놨어요. 이미 골라놨습니다. 지금 여름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양들을 오늘 제가 좀 골라놨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야. 예전에 내가 수련회 때 여름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제가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 마구잡이로 제가 선정해서 전화를 드리면 제가 바로 앞부분 그 찬양을 부르면 바로 이어서 뭐 여보세요 어디 사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안 합니다. 바로 찬양부터 들어가니까 여러분께서 바로 받아치면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자, 어떤 분하고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빠르게 보내신 이분에게 제가 한번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한번. 자,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 한번. 3431. 3431번님의 도전장을 제가 받아드립니다. 위대하고
1: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0: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맞춰주셨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3431번님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1: 네.
0: 자 혹시 본인 소개가 가능한가요? 소개해도 되고 네. 안 해도 되고
1: 목포 온세대교회 김인실 권사입니다.
0: 김은실 권사님
1: 인이요.
0: 김인실 권사님
1: 네
0: 저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네. 김인실 권사님. 목포 온세대교회.
1: 예.
0: 야, 교회 이름도 좋고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새끼라 들으셨어요?
1: 한 5년 정도?
0: 5년?
1: 예.
0: 새끼라 5년 됐는데?
1: 그 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동방송을 들었거든요.
0: 국동방송 들어가지고 제가 시작할 때부터.
1: 예, 꼭 전화 한 번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0: 야
1: 저희 형부가 예. 이제 돌아가 소천하셨는데
0: 예, 예.
1: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여기다 형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몰라서 예. 신청을 못했는데
0: 예.
1: 제가 다행히 형부 돌아가시기 전에
0: 예.
1: 그 병원을 찾아가서
0: 예.
1: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 거 이야기하고
0: 예.
1: 형부가 믿겠다고 돌아가셨거든요.
0: 오, 야 정말 하나님께서 네.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네요.
1: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0: 예.
1: 정말 대단한 방송이다
0: 예.
1: 생각해요.
0: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맞춰졌잖아. 그렇죠?

0: 그 역,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1: 아유,
0: 잘 하시잖아요.
1: 저는 그분은
0: 대단한
1: 옆에,
0: 방송이에요,
1: 예.
0: 진짜.
1: 이렇게 또, 새끼라고 5년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0: 네.
1: 들어주셨고, 드디어 이제 용기를 내셨네요.
0: 예.
1: 우리, 아까 권사님?
0: 예.
1: 김인실 권사님. 아,
0: 예.
1: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옆에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이야, 얼마나 또 감사하고 뿌듯해요. 그일 하고
0: 아,
1: 나서.
0: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매주 매일 들으면서 거의 제가 이 시간에는
1: 네.
0: 차를 운전 중이거나
1: 네.
0: 듣고 있거든요.
1: 그렇구나.
0: 아예.
1: 그 문자도 가끔 이렇게 보내셨어요. 뭐 퀴즈 참여라든지.
0: 도전 몇번 눌렀어요.
1: 아, 그래.
0: 약전에 목포 영성교회에 나오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나도 언젠간 되겠다고 오늘은
1: 오늘은 작정을 하신
0: 왠지
1: 거야. 오늘은 1번으로 보냈거든. 1번.
0: 느낌이 아 그래요?
1: 예.
0: 왠지
1: 야.
0: 느낌이 될것 같았어요.
1: 와, 오늘은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보내셨던 것 같아.
0: 아 그래요? 저희도
1: 야.
0: 수련회 중이거든요.
1: 수련회 중이에요. 어디에서 수련회 중입니까?
0: 중고등부인데 저희는 광주에서 해요.
1: 광주에서.
0: 예.
1: 지금 광주 따라간 거예요?
0: 예, 따라갔죠.
1: 그래서 광주에서 지금 듣다가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0: 지금 쉬는 시간이고
1: 쉬는
0: 이제 뭐하고
1: 시간에.
0: 하니까 이제
1: 이야.
0: 나와서 방송 듣다가
1: 중고등부 수련회 뭐 이렇게 도와주러 가신 거예요?
0: 전 교, 이제
1: 교사.
0: 교장이에요.
1: 교사로 또. 교사로
0: 예.
1: 가셨는데도 그 사이에 또 새끼라를 또 들으시고, 도전을 1번으로 하시고. 이야, 우리 권사님 진짜 대단하다.
0: 감사하죠.
1: 야, 권사님 선물 어떤 거? 기억나는 선물.
0: 그냥 저는 열무김치 주세요.
1: 오, 자,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보내드리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네.
1: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0: 제가 감사하죠.
1: 앞으로 건강하시고, 앞으로
0: 네.
1: 더 용기 내셔가지고, 주위 분들에게 이 새끼라 많이 좀 알려주시고, 전도의 도구로 꼭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국동방송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입니다.
0: 네.
1: 예전에 이 중고등부 수련회나 권사님이
0: 네. 네.
1: 이렇게 은혜 많이 받을 때, 지금 아이들이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그쵸?
0: 예.
1: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막
0: 네.
1: 율동하면서.
0: 예. 지금도 많이 불러요.
1: 지금도 많이 불러요. 그럼 이번
0: 예.
1: 수련회 때 이거 한번 애들하고 한번 율동하면서 한번 하세요. 예?
0: 네.
1: 알겠죠?
0: 네, 감사합니다.
1: 온 세대교회, 목포의 온 세대교회 다니시는 저하고 이름도 비슷한 김인실 권사님. 전국에 지금 퍼지네. 와, 예.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시고요.
0: 네, 저도 감사합니다.
1: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같이.
0: 나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 도전 찬양 금요일에 우리 7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면서 더위를 날려버리고 마음은 또 시원하게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들 모아서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샵

0: 9번으로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생방송 중에 문자창 보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서요. 받으시면 바로 학교 종이 제가 부릅니다. 그러면 땡땡땡 이런 식으로 받아서 조금만 부르셔도 딩동댕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 많은 분들 여전히 도전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엔 어떤 곡으로 해야 될지 자 어떤 곡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 곡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곡들 수련회 때 불렀던 곡들 6427번님께 도전장 갑니다.
1: 안녕하세요.
0: 돈으로도
1: 못 가요 하나님 나라.
0: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1: 네, 저는 대전 도안교회 섬기고 네. 있는 김영옥 집사입니다.
0: 김영옥 집사님.
1: 네.
0: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 맞죠?
1: 맞습니다.
0: 네. 아우, 저도 목사님 말씀 참 좋아하고, 예.
1: 네.
0: 금방 뭐 설교 편집도 해봤습니다. 예, 설교 편집도 아, 많이 해봤거든요. 예.
1: 그렇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연옥 집사님. 예. 뭐 하시다가 영, 지금 영,
1: 예. 옥입니다.
0: 옥, 예. 김연옥 옥이요. 집사님. 옥.
1: 네.
0: 예. 예. 지금 뭐 하시다가 도전을 하셨어요?
1: 지금 잠깐 병원 왔다가
0: 네네.
1: 오는 길에
0: 병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1: 아니요 병원 도착했습니다.
0: 병원 이제 막 도착했어요. 왜 본인 네. 지금 어디 좀 안 좋으세요?
1: 아 저번 주에 식중독 걸렸다가
0: 아
1: 오늘 피검사
0: 식중독 먹을 걸 좀 네. 지금 이게 더운 날이어가지고
1: 네.
0: 먹을 걸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시죠?
1: 네 아닙니다.
0: 자 새결한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1년 네? 정도 된 것
0: 같아요. 1년 정도? 극동방송을 네. 1년 들으셨어요? 아니면
1: 아니요,
0: 듣다가?
1: 극동방송은 오. 제가 차 살 때부터 들었으니까 15년.
0: 오래되셨구나.
1: 네.
0: 우리 대전극동방송 10년 네. 넘게 애청자로 네. 있다가 1년 동안 이제 새끼라도 들으시고.
1: 네.
0: 자, 오늘 처음으로 저하고 통화됐죠?
1: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항상 우리 이제 방학생들하고 대부분 통화하다가 오늘 이렇게 통화가 그쵸. 드디어 됐네요. 사연이랑 가끔 보내보셨어요?
1: 예, 대전 극동방송에는 예.
0: 아니, 새끼라에, 새끼라에.
1: 새끼라에는 한 번
0: 한번 보냈었어요.
1: 방학생들만 예. 해주셔서.
0: 예, 그러게요.
1: 연결을 못했어요.
0: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도전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전 정말 네. 잘하셨고. 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으세요? 이제 1년 정도 들으셨는데, 새끼라.
1: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천주교 신자분인데
0: 예.
1: 이 새깨라를 추천해 주셨다고 한
0: 맞아요 기억납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어떤 천주교 신자가 새깨라 열심히 듣다가 무교 네. 종교 없는 친구한테 야 너 새깨라 한번 들어봐라
1: 네네
0: 그래서 그 무교분하고 제가 전화 연결을 해서 네. 교회를 다니게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1: 아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0: 참 예
1: 그래서 그분도 이제 어쩌면 마음에 울림이 또
0: 예.
1: 있어서
0: 네네
1: 또 종교를 다름에도 불구함에 또 추천해 주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네
0: 참 이단에 있다가 나와서 방황하다가 이 방송 듣고 다시 귀한 교회 가신 분들도 참 많고 하나님께서 네. 참 특이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여를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이 살짝 아우 나도 선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응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네 맞습니다.
0: 자 그렇지만 오늘은 또 6427번님에게 또 이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어떤 선물을 또 드리면 좋을까요? 기억나는 선물.
1: 소곱창 정보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0: 예예. 예.
1: 식중독 한번 걸리고 나서
0: 자 오늘 솔직히 제가 선물이 네. 오늘 살짝 한정적인데 이번 주에 이제 나갔기 네. 때문에
1: 네.
0: 자 제가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냉면 강화성 네.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1: 네.
0: 그다음에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0: 두피.
1: 네.
0: 그리고 오지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네. AN 화장품. 여기서 골라주시면 네. 좋겠는데.
1: 쭈꾸미 하겠습니다.
0: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네. 골라주셨으면 했는데. 근데 네. 이것도 네. 매워요. 네. 이것도 매우니까 다 낫고 나서 드셔야 됩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다 낫고 나서 드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혹시 네.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 있어요?
1: 아, 네. 뭐, 처가집이 아직 믿음이 없으셔서 장인 장모님이.
0: 예.
1: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장인 장모님이 믿음이 없으세요?
1: 네네.
0: 아, 장인 장모님 커피 좋아하시나요?
1: 커피 좋아하시죠.
0: 좋아하세요.
1: 보내주시면.
0: 그러면 제가 커피를 하나 더 보내드릴 테니까 이 커피
1: 고맙습니다.
0: 들고 장인 장모님한테 가서 나 방송 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우리 장인 장모 전화 연결 한번 해보자고요.
1: 아, 네.
0: 좋죠? 예.
1: 좋죠.
0: 자, 네. 장인 장모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한번 연습 삼아서 메시지 네. 한번 보내시죠. 장모님, 장인어른 네. 하면서 한번 하시고 싶은 얘기.
1: 장모님, 항상 아기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죽어서도 같이 우리 가족 다 같이 천국에서 또 행복한 날을 꿈꾸면서 또 예수님 영접하시고 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0: 네. 나중에 네. 진짜 그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아, 죄송해요. 아직, 네. 아직 안 끝났군요. 예.
1: 예. 예. 끝났습니다.
0: 아, 끝났어요? 예.
1: 네. 다 했습니다.
0: 사랑합니다. 뭐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1: 예? 아, 사랑합니다.
0: 예, 예, 예. 자, 우리 예. 6427번님, 우리 대전 도안교회 김현옥 집사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0: 돈으로도 못 가요.
1: 못 가요. 하나님 나라.
0: 그렇죠, 그렇죠.
1: 감사합니다.
0: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함께 찬양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착한이라고 이뻐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요.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도전 주시는 분, 어플 메시지로 도전 주시는 분, 제가 바로 여기서 전화를 드려서요.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지금 다 다니시는 분들, 애청자분들이 지금 전화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부르면 이어서 찬양 부르는 분 선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번에 2분 한번 해봐야겠네요. 2분 한번. 자, 어린이 찬양, 여름성경학교 찬양.

0: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2: 왕, 왕, 왕, 왕. 아. 왕, 왕, 왕, 왕.
1: 모르겠습니다.
2: 공, 공, 공, 공. 자, 한 번만 더. 왕, 왕, 왕, 왕, 나는.
1: 아,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2: 아유,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1: 네.
2: 아, 아쉽네요. 아,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자, 아시는 분 도전! 샵 1069번. 도전! 자, 이분. 한번 다시. 다른 분. 다른 분. 옛날에 여름성경학교 때 많이 했거든요. 여름성경학교 때. 자, 5073번님.
3: 여보세요?
2: 왕, 왕, 왕, 왕.
3: 나는 왕자다.
2: 공, 공, 공, 공.
3: 나는 공주다.
2: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오. 자, 혹시.
3: 네, 전남 담양입니다.
2: 담양. 어, 알아서 소개를 해주시네요. 뭐 하시다가, 지금?
3: 어, 신랑 자동차.
2: 네.
3: AS 받으러 왔는데 서비스 센터 앉아있다가.
2: 예. 서비스 센터 지금도 앉아있습니까?
3: 아,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2: 밖으로 나왔어요. 운전 중은 아니시고요?
3: 네네.
2: 그러면 지금 차 안에서 남편이 옆에 운전 중? 예?
3: 아니, 이제 서비스 센터 왔어요. 그럼 대기실.
2: 대기실. 어.
3: 네.
2: 전남 담양.
3: 네.
2: 대나무 중록원.
3: 네.
2: 떡갈비. 그쵸?
3: 그러지요.
2: 예, 예, 예. 오, 언제부터 이 극동방송은 들으셨나요?
3: 어, 극동방송은 몇 년 안 됐는데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2: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3: 네. 눈만 뜨면 따가지고 이제 여러 계속 듣고 있어요.
2: 왜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네?
3: 어,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니까.
2: 어, 그래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3: 어,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님이 개척에서 오셨거든요.
2: 네네.
3: 어, 그래서 지금은 40년? 40년
2: 어, 그래요.
3: 네.
2: 지금 출석하는 교회도 소개할 수 있어요?
3: 네, 전남 담양에 있는 소망교회 유현복 목사님.
2: 유현복 목사님, 담양 소망교회.
3: 네.
2: 예,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3: 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골 교회라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2: 예.
3: 우리 항상 목사님 사랑으로 크는 교회예요.
2: 네네.
3: 할머님들과 함께 지내고
2: 어.
3: 장애인도 그냥 우리 시각 장애인들도 계시는데 그냥 가족같이 그냥 하나된 교회.
2: 그래요.
3: 네.
2: 남편도 가족도 다 지금 교회 잘 섬기고 계시나요?
3: 그럼요. 딸내미가 반주하고.
2: 딸내미가 반주하고.
3: 성가대도 하고.
2: 성가대도 하고.
3: 네.
2: 온 가족이 교회 일꾼으로 네. 다니고 계시는군요.
3: 네.
2: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새끼라인에 이렇게 사연들 몇 번 보내보셨어요?
3: 처음이에요.
2: 처음이에요?
3: 네.
2: 야, 처음 도전했는데 어떻게 탁, 예. 오늘 보니까
3: 혹시나 해서 도전 눌러봤는데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2: 아니 저도 이제 그냥 이게 100번째 이렇게 보낸 도전자에게 그냥 전화 한번 해봤어요.
3: 네. 네.
2: 와, 자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3: 어, 하나님 은혜대로 그냥 아무거나
2: 도토리 묵 도토리 냉면, 순무 열무 김치, 그 다음에 커피, 쭈꾸미, 화장품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3: 화장품 할까요?
2: 화장품. 그래요. 화장품. 화장품 하나 드리고 그러면은 김치를 교회에다가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까 우리 어르신들.
3: 감사하죠. 어, 감사하죠.
2: 그렇죠? 예.
3: 네.
2: 그래서
3: 네, 감사하죠.
2: 예, 주일에 점심에 같이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 네.
2: 오늘 도전해 너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꼭 공주 되세요.
3: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 하나님 나라에 꼭 공주 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공, 공, 공, 공.
3: 공, 공. 나는 공주다.
2: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 공주다. 고맙습니다.
3: 할렐루야, 아멘.

0: 이야, 왕자 공주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노아 키즈 앨범에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3시 28분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 어플 메시지로 도전 주시는 분들, 제가 마구잡이로 전화해서 살짝 불러가지고 이어서 부르는 분들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쯤 되면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도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 안 드세요? 예? 자,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좀 한번 써주십시오.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나 안다 하시는 분들,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거든, 여름성경학교 가봤거든, 수련회도 가봤거든, 아, 그분들 다 알만한 노래잖아요. 샵 1069번으로 도전 옆에다가 교회를 현재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 방학이라고까지 그 한 문자에 써서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생도 환영입니다.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방학 무교생은 거의 뭐 거의 99% 당첨 선물 확률이 됩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써주셔서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학생 무교생 기다리는 가운데 이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지, 이번에는 어떤 찬양으로 도전을 할지. 아, 간절한 도전. 쉬워요, 쉬워. 쉽습니다. 아, 도전을 못 받으시네요. 아, 도전을 못 받으십니다. 0419번님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 방학생이 왔습니다. 방학생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1175
1: 여보세요?
0: 싹트네.
1: 네?
0: 싹트네.
1: 뭐였어요?
0: 싹트네.
1: 싹트네. 싹이 터졌네.
0: 아이고, 왜 아까워. 아까워요.
1: 아까워요?
0: 예, 아깝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또 전화 드릴게요.
1: 네.
0: 제가 또 룰이 있으니까. 예, 근데 또 방학생은 제가 방송 끝나면 또 전화합니다. 또 전화해요. 자, 방학생, 무교생들 도전하면 이렇게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맞춰야 돼요. 맞춰야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 이거 쉬운 건데. 누구의 도전을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이분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도전. 3787번님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2: 보세요.
0: 싹 드네.
2: 타요, 내 마음의 사랑이.
0: 할렐루야.
2: 아, 고맙네. 와.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 지금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는 상황 맞나요?
1: 네, 맞아요.
0: 지금 누가 엄마고 누가 아이인지는 헷갈리네요.
1: 네.
0: 네? 자, 일단 아이 나오세요. 아이.
1: 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
0: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맞춘 건가요? 일단?
1: 네, 맞아요.
0: 엄마가 되게 애띤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군요.
1: 네.
0: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해요?
1: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0: 예.
1: 삼형제를 키우고,
0: 예.
1: 또, 뱃속에 아기를 또 품고 있는 엄마입니다.
0: 와, 지금 혹시 옆에 라디오 켜져 있어요?
1: 네, 맞아요.
0: 운전 중이세요?
1: 네.
0: 그러면은, 위험해요.
1: 네, 잠시만요.
0: 자,
1: 네,
0: 정차해야 됩니다.
1: 네.
0: 자, 3787번님.
1: 네.
0: 지금
1: 네,
0: 정차하셨습니까?
1: 네.
0: 뱃속에 아기가 있고 또 지금
1: 네.
0: 아이가 세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옆에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0: 와, 카시트에?
1: 네, 카시트에 있어요.
0: 카시트에 있고.
1: 네.
0: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1: 아이 병원에 갔다가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0: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 네.
0: 와, 삼형제?
1: 네, 삼형제가 있고, 네, 넷째 이제 아직 뱃속에 있어요.
0: 남자만 셋이요?
1: 남자만 이제 넷이요.
0: 사형제?
1: 네.
0: 성별이 나왔습니까?
1: 네, 나왔습니다.
0: 와, 지금 그러면 큰애가 몇 살인 거예요?
1: 7살, 그리고 둘째가 5살, 그리고 셋째가 3살, 이제 태어나면 네, 1살 이렇게.
0: 7531.
1: 네, 맞습니다.
0: 야, 우리 애국자 3787번님 대단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그, 지금 목소리는 밝아요, 또, 와.
1: 네.
0: 오늘 도전 정말 잘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이 방송은요?
1: 언제부터는, 항상 극동방송을 항상 계속 틀어놔가지고.
0: 그래요.
1: 네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냥, 될까? 하고 그냥 문자를 보냈는데, 네.
0: 야, 이게 보니까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1: 네.
0: 집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1: 네, 맞아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0: 그러니까.
1: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0: 네.
1: 지금 내 소천을 하셨는데.
0: 예.
1: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정말 틀어놓으셨거든요.
0: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똑같이 습관이 돼서 그냥 항상, 예, 106.9인데. 예. 틀어놓고 있어요.
0: 우리 3787번님은 네 번째니까 지금, 예. 정말 오래 계속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극동방송을 듣게 네.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겠네요.
1: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알아요. 새끼라도 알고.
0: 로고송도 알고.
1: 네. 네. 그리고 이제 도중에 나오는 광고 CM송도 다 외우고 있고.
0: 와, 그렇구나.
1: 네.
0: 서울 어디에 계세요? 섬기는 뭐 거주하는 데랑 섬기는 교회랑 소개할 수 있어요?
1: 여기 반포 쪽에 있고요.
0: 네.
1: 저는 여기 신반포 교회에 있거든요.
0: 신반포 교회에 섬기고
1: 네.
0: 계시는군요.
1: 네.
0: 자, 이게 참 정신없을 수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놓지 않고 예배 네. 잘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 네, 그렇죠.
0: 아이 세 명과 또 임신한 가운데서도 남편이 잘 네. 도와주시나요?
1: 네, 사실 남편이 없었으면 내 아이는 아마 생각도
0: 그러니까.
1: 못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0: 아기 한 명 키우면서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와.
1: 네.
0: 앞으로는 진짜 방학하지 말고 계속해서 네네. 극동방송 청취하면서 예배 잘 네. 들으시는 우리 3787번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혹시 뭐가 있나요?
0: 자, 오늘
1: 네.
0: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1: 네.
0: 순무 열무김치,
1: 네.
0: 커피 세트, 쭈꾸미 네. 세트, 화장품.
1: 네. 저 커피 할게요.
0: 커피.
1: 네.
0: 그러면은 우리 네. 3787번님께 드립 커피도 드리고 더치
1: 네.
0: 커피도 드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1: 우와.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예
1: 네.
0: 우리 남편에게 또 부모님께도 오늘 이렇게 또 방송 탔던 거 얘기
1: 네.
0: 좀 해주시고.
1: 네. 네, 알겠습니다.
0: 그래. 아이들에게 계속 아이들과 함께 우리 찬양과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행복한
1: 네.
0: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항상 감사합니다.
0: 아이들의 마음, 예, 계속해서 복음의 싹이 탁탁 텄으면 좋겠어요. 예?
1: 네, 할렐루야.
0: 싹 트네.
1: 싹 타요.
0: 네, 내 마음의 사랑이 고맙습니다. 네.

0: 싹트네 싹터요. 참 율동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 여름성경학교 때 많이 했던 찬양.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만 내가 예전에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참석해본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교회를 쉬고 있는 분 계시죠? 있죠?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주세요. 방학 아니면 무교, 학교 방학 말고 신앙의 방학, 교회 방학 있잖아요. 도전이라고 쓰고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분 살짝 미소를 지어가면서 아 나도 이곡 아는데 하는 분 분명히 있죠. 자, 샵 1069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무교 아니면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보낼 수 있어요. 어플 메시지 보낼 수 있거든요. 방학 두 글자 신앙의 방학 무교 이렇게 꼭 지금 한번 보내주십시오. 바로 좋은 선물 보내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자리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네요. 왔어. 할렐루야 왔어요. 자. 제발 맞춰주세요. 네. 제발 맞추세요. 진짜 쉬운 걸로 해야지.
1: 여보세요?
0: 예수께로
1: 가면 나는 기뻐요.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한번 해야지, 이것도 한번.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나 못 맞히면 어떻게 하나. 자, 운전 중이십니까? 운전 중이에요? 0822번님?
1: 지금 제 정차하려고요.
0: 아, 정차하십시오, 정차하십시오. 예.
1: 네.
0: 아유, 맞춰주셔서 감사하네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옛날에 어린이 찬송가에 있었던 곡인데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지금도 찬송가에 있는데. 자, 끝번호 0821번님께서 도전 방학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다가 제가 전화했는데 아, 맞춰주셨습니다. 정차하셨습니까?
1: 네, 정차했습니다.
0: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아, 다시 한번
0: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
1: 아, 서울입니다.
0: 서울 어디요?
1: 서울 관악구입니다.
0: 관악구. 네. 지금 도전하면서 방학이라고 주셨는데 몇 년 지금 방학 중인 거예요? 교회?
1: 아, 네? 교회는 다니고 있어. 아, 방학이 그 뜻이었구나.
0: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이 방송?
1: 네? 네, 저는 이 시간대에는 업무 중이어서 아, 듣기가 힘든데
0: 그래서 학생이에요? 학생?
1: 아닙니다.
0: 아, 그냥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해가지고 보냈구나.
1: 네, 아, 그 방학을 보낸 이유를 제가 못 들었어요.
0: 신앙의 방학인 중,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한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아, 괜찮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선물.
1: 네.
0: 예,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선물 받고 네.

0: 이제 이 시간대도 이제 극동방송 꼭 많이 들어주십시오.
1: 네, 자주 듣겠습니다.
0: 도토리묵, 도토리냉면, 열무, 순무김치, 커피, 쭈꾸미, 화장품 중에서 고르신다면요?
1: 쭈꾸미?
0: 쭈꾸미.
1: 네.
0: 알겠습니다. 쭈꾸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 네,
0: 계속 애청해
1: 감사합니다.
0: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신앙의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찬양 듣기 전에, 듣기 전에 다른 분, 아우, 이제는 방학이 많아졌네요. 이제는 방학이 많아졌어. 이제 끝날쯤 되니까 미리미리 좀 주시면 참 좋은데. 자, 2분. 자, 2분 먼저 해야겠네. 0347.
2: 네, 여보세요.
0: 해 뜨는데, 해
2: 모르겠습니다.
0: 뜨는데 부터. 네?
2: 나는 기뻐요.
0: 해 뜨는데, 아, 이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불러봤다고. 해 뜨는데, 부터.
2: 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 아, 옆에 사람 없어요?
3: 옆에 사람 없어요?
2: 옆에 사람 있어요.
0: 그럼 알려주면 좋은데.
3: 좋은데.
2: 뭐야, 여러분?
0: 자,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3: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2: 예.
0: 보니까 운전 중이셔서 어차피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분. 운전 중에, 운전 중. 자, 다른 분. 뒤늦게 지금 방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자, 똑같은 문제로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4: 여보세요?
0: 해 뜨는데부터.
4: 해 지는 데까지.
0: 할렐루야! 아유, 다행이네요. 교회 방학생 맞아요?
4: 네, 맞아요.
0: 아유, 그렇구나. 이거 쉽잖아요. 그쵸? 많이 불렀잖아요. 그쵸?
4: 네.
0: 두손 들고 왼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오른쪽으로 치고 율동해봤죠?
4: 네.
0: 율동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몇년 방학이에요, 지금?
4: 한 10년?
0: 10년 방학.
4: 네.
0: 10년 방학이어도 이 곡은 율동이랑 다 생각나잖아요.
4: 네,
0: 그때
4: 맞습니다.
0: 추억들 생각나고.
4: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4: 경기도 파주요.
0: 파주.
4: 네.
0: 오늘 문자 처음 주셨네요?
4: 네, 맞아요.
0: 네.
4: 처음 들었습니다.
0: 처음 들었고,
4: 아니,
0: 처음 지금 문자 보냈어요? 어떻게 오늘
4: 네.
0: 처음 듣게 된 거예요?
4: 아니, 차를 탔는데 그게 자동으로
0: 갑자기
4: 잡혀.
0: 나왔어요?
4: 네.
0: 야,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 이게
4: 아,
0: 우연이
4: 네.
0: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도전 찬양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교회 쉬고 있는 분, 제가 간절히 지금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네. 지금 정차했나요?
4: 아, 네.
0: 정차했어요? 예. 네.
4: 아니, 지금 주차장 들어가고
0: 아, 지금 주차장.
4: 있어요.
0: 자, 지금 시간이 생방송 중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딱 주차를 일단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예,
4: 네,
0: 일단은 주차 됐습니까?
4: 알겠습니다. 아, 네.
0: 주차 됐으면, 우리 파주에 0627번님 10년 방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0627번님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계획이 있으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간신히, 결정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화 연결이 됐거든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우연히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아까 제가 불렀던 것 중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순무 열무김치, 커피, 쭈꾸미, 화장품. 여기서 어떤 거?
4: 쭈꾸미 하겠습니다.
0: 쭈꾸미. 자, 쭈꾸미로. 쭈꾸미에다가 방학생이니까 커피까지 드릴게요. 커피까지.
4: 감사합니다.
0: 우리 프로그램은 방학생을 되게 우대하거든요. 예.
4: 아, 정말요?
0: 예.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4: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저
1: 네.
0: 따라서 짧은 기도예요.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멘입니다. 우리 0627번님, 파주에서 10년 전에 파주에 있는 교회를 다녔나요?
1: 안녕.
0: 이사 오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파주에 또 이사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1: 네.
0: 그러면, 이번에 교회를 좀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
1: 네. 네.
0: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강한 사인, 메시지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서 다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죠?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1: 네.
0: 아유,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우연히
1: 감사합니다.
0: 맞춰진 그 주파수 106.9.
1: 네.
0: 앞으로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들으시면 더 좋고.
1: 네.
0: 그렇죠. 예, 오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앞으로 찬양하는 우리 0627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도전 많이 해주셨는데 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복된 주말, 주일, 8월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일 11시 경남, 밀양, 위령, 창녕, 진주, 울산, 울산동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 발효. 충분한 수분 섭취, 야외활동 및 외출 자제, 시원한 장소 휴식, 가족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규방송으로 이어집니다. FEBC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축복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 2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도윤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사람에게는 이 외모가 주는 것과는 별개로 풍기는 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경험 혹은 그 과정에서 품었던 생각이나 태도, 가치관 등이 만들어내는 느낌이나 인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들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월남전 다녀오셨던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강렬하죠. 강렬하기 때문에 불신검문 같은 걸 참 많이 당했다. 경찰이 보니까 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신검문을 참 많이 당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장에서 죽여야만 사는, 살기 위해 죽여야 하는 그 현장에 그토록 긴장되고 또 절박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 경험이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그 인상에 깊이 남겨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문학적으로 묘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도화지로 삼아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인상인데 시간은 부시되고 경험이나 생각 등이 색이 되어서 점차로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어떤 사람의 최근에 겪었던 13년간의 세월 그 삶을 이야기해 볼 테니까 각자 아, 그 사람은 이런 인상 혹은 이런 기운을 풍기겠다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도화지를 하나 딱 펴시고 자 우선 이 사람은 30세의 남자입니다. 젊은 남자죠. 17살 이후에 그의 13년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 그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합니다.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약 10년의 세월을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년 혹은 3년 정도의 세월은 옥살이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아, 이 사람의 외모가 어떻겠다 하고 이렇게 형태를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거기에다 색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이 사람에게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그리고는 상실감, 오해와 억울함.

우울함, 누명, 수치와 상처, 낙심과 실망, 그리고 잊혀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색을 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요셉의 초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30세의 요셉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은 빛나는 눈과 단정한 용모를 가진 청년이며 바로 앞에서도 당당한 그의 말과 태도에는 알 수 없는 기품과 권위가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8절은 바로 임금을 통해, 왕을 통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39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셨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즉 이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참 독특하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상하다, 아주 특이하고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방금 목에서 꺼냈는데, 전직은 노예라고 했는데, 그에게서는 세월의 상처와 짓이겨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서는 거룩한 신의 광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마치 조금 전까지 신과 함께 있다가 우리를 만나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에게서는 든다. 이게 바로 바로의 묘사입니다. 그게 요셉의 인상이며 기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상입니다. 우리의 인상, 그죠? 애굽의 모든 박사와 지혜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입을 봉해버린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은 너무도 쉽고 또 환하게 밝혀냅니다. 바로와 애굽 온 땅의 종귀한 자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그 넓은 궁의 대전은 한 사람 요셉을 통해 펼쳐지는 야훼라는 그 신의 임재로 인해 홀린 듯이 숙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3년간의 세월은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한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진 세월의 부대낌을 통해 끝없이 인간의 자아라는 껍질을 그에게서 벗겨내시고 마침내 그의 속사람을 맑고 투명하게 만드셔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오늘 그 영혼 안에 계시의 빛으로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밝혀내고야 마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친히 높이십니다. 하나님 자신과 함께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에는 높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존경과 고귀함이 함께 따라붙어 있지요. 애굽의 왕궁은 이날 한 노예 출신의 죄수 청년에게 기꺼이 굽히며 존경과 예를 다해 자신들의 운명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그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만한 자로 보이더라. 너에게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인상,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바로 임금의 친언이 나옵니다. 네가 내 백성을 다스려다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이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 네가 다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말과 함께 실질적으로 요셉을 높이는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제일 먼저 왕의 손에 끼어 있는 인장반지, 옥쇠 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결제하는 도장입니다. 바로가 왕으로서 결제하는 모든 결제권을 요셉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금사슬, 조금 전까지 쇠사슬에 매여있던 사람이 금사슬을 이제 장식품으로 달고 있는 겁니다. 버금술에 왕만이 타는 겁니다. 버금술에 태우고 그의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 결혼까지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오늘 이전에 요셉은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마치 새로 창조된 사람인 것처럼 그를 높입니다. 즉 애굽이 이 사람을 어떻게 높이면 제대로 높일까 고민을 하다가 애굽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요셉을 높이 들어 세워주었다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틀림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세속의 높이, 세상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이런 것에
너무

목을 맬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한순간이면 죄수에서 총리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둥바둥 기어올라서 사람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높음이란 진실과 성실 그리고 거룩의 결과여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다. 높이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서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세속적인 것이다. 이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자를 높이시는가? 지난주에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보았고요. 오늘은 보면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인격적으로나 혹은 기능적으로나 확실하게 준비되어 어떤 일이든 맡기면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구비한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이 왕 앞에 서는 것이다. 결코 천한 자 앞에 그냥 두지 않는 법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셉의 지금 높임받는 장면 속에 우리는 좀 특이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와 대신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한낱 제국을 주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요셉은 지금 자기들이 높여주고 있는 이 명예와 권세가 합당하다고 여기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꿈을 잘 풀어줘서 꿈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니까 네 높이 올라가라 그런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 시원하게 풀이해줬으면, 문제 해결을 했으면 상 하나 크게 쥐어주고 그 다음에 옥에 있냐 자유를 주고 그죠? 다시 불러내어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이 정도의 보상이면 충분하다고, 사실 그렇고요,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굳이 네가 좀 맡아야 되겠다. 너 총리. 그게 나머지 사람들 위에 보면 바로 밑에니까 나머지 사람 전부 위에 있어요. 노예 출신의 이 청년을 자기들 위에 둔다고 하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네가 좀 해줘야 되겠다고 굳이 붙들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범상치 않은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 있어서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대안을 주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대할 때 발휘했던 특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게 오늘 드디어 빛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해석해 준 그 꿈은, 꿈의 해석은 애굽의 알을 가져다 줍니다. 아, 이제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애굽은 환하게 알게 됐습니다. 단순한 미래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생사의 갈림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고, 즉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가 요셉을 통해 애굽에 전달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에게 요구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꿈 해석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알려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역시 요셉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요구받은 것보다, 내게 주어진 과제보다 항상 한 걸음 더 넘어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의 거의 습관적이에요. 이게 몸에 딱 배어있는 거예요. 17살 이후로. 그래서 요셉은 애굽이 살 길까지 제시해 줍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은요, 꿈을 해석해 준 게 아닙니다. 꿈은 이미 해석이 다 끝났고요. 그 해석을 기초로 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다가오는 풍년은 그냥 풍년이 아닙니다. 그저 대박난, 잘된 일이 아닙니다. 장차 다가올 흉년이 있으니 거기에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거 잘 관리해서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들려준 겁니다. 32절,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 왕이 두 번이나 겹쳐 꾸신 것은 안 바꾸신다는 뜻이죠. 고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임박하게 지금 다가와 있다. 그러므로 애굽은 지금까지
나일강이 자기들의 번영의 기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강가가 나

나오고 소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일 강가가 자신들의 풍요의 근원인 것처럼 기대어 그렇게 품고 있는 헛된 전제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하나님이 주시는 살길, 생로를 쫓아 순종하여 나가는 것밖에 없다. 이게 요셉이 들려준 겁니다. 뭐 어려운 조치도 아닙니다. 풍년 때에 그 소출의 5분의 1, 그러니까 20%죠. 20%를 거두어 들여서 잘 저장해 놓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이 여기 5분의 1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록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 세금이 거의 20%입니다. 보편적으로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시대의 상식이었던 것입니다. 세금 20%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하고 있는 그 일만 성실하게 잘 지켜나가면 됩니다. 이게 요셉의 답이었거든요. 이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요셉을 통해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애굽이라는 현실 세계에다가 대입해서 숙고해낸 요셉의 제안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애굽은 삽니다. 이제 이렇게 들려준 거죠. 요셉이 부름을 받았을 때 지금 이 나라 전체는 혼돈에 휩싸여 있죠. 바로가 꾼 꿈 때문에 9시 뉴스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이 꿈 누가 풀기고 어디 가서 풀어야 되는 거? 이게 그냥 9시 뉴스의 메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알고 있어서 왕이 너를 찾으시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러면서 이 정보를 요셉에게 들려주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러므로 당연히 요셉은 기도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따라서 해석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요셉이라는 일꾼, 사람의 특성상 그는 해답 이전에 항상 그 문제를 안고 고뇌하는 자기에게 일을 맡긴 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게 17살 때부터 아닙니까? 요셉은 지금 생각에 바로 왕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해결책이다. 해결책이 나와야 바로의 마음이 편해진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풀 대안까지 제시해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요셉이 17살 때부터 아닙니까?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님들 잘 있나 보고 와라. 도시락 들고 와라. 형님들 없던데요. 그거 갔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집에 앉아가지고 지가 도시락 까먹을 수도 있죠. 대부분이 그럴 수 있는데 왜? 갔다 왔으니까 시킨 대로. 요셉은 거기에 가서 생각합니다. 내가 형님들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면 나를 보낸 아버지의 근심과 그 마음이 어떠시겠는가. 그래서 요셉이 열사병으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혼절하기 직전까지 형님들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부터 그런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그의 성품 속에서 아주 아름답게 확장시키고 기르셔서 17살 때는 아버지에게 좋은 일꾼이었는데 나중에는 왕의 마음을 읽어 제국을 살리는 일꾼으로 그의 이 품성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일학교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1번 과제는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 아이들에게 아직 사람됨의 기초를 안기도 전에 거기다가 영어 집어넣고 수학 집어넣고 천자문 집어넣고 컴퓨터 집어넣고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좋은 성품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요셉은 옥에서 만났던 수많은 애굽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 애굽이란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구나 이걸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정보들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조직을 짜죠. 그죠? 우리 이 면을 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얼기를 맞추어 나가며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로를 만나기 전에 수염을 깎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수염 기르는 걸 혐오했거든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를 만날 때는 요 자세로 요렇게 해야 됩니다. 뭐 대답할 때는 눈을 들어가지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사이에 짬을 이용해서 마침내 완성해낸 것이 바로 이 대안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 곧 요셉이 제안했던 정책이죠. 이것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감탄했던 것은 해석이 정말로 제대로 됐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대안까지 들고 나온 요셉의 착함 때문이기도 했고 그가 제시한 대안의 적절함과 현실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맨날 문제만 끄집어 올리고 그걸 지적하고 독한 말로 비판하면 아, 저 사람 똑똑하다 그러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하고 똑똑한 사람은 그 문제를 안고 홀로 고통스러운 수고와 고뇌를 기쁘게 감당하며 마침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유용한 일꾼이고 꼭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요셉은 항상 사심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 요구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깊이 자기를 헌신하며 몰입하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느꼈던 인상이며 기운이고 그래서 네가 맡아야 되겠다, 네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인격의 힘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해몽이 나왔습니다. 그 몰랐던 것, 꿈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석도 나왔습니다. 답도 나왔습니다. 해결책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일인데 그걸 잘해라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어 그래 알았다, 너는 저 가라,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래도 네가 해야 되겠다라고 그 요셉을 끝까지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왜 그랬나? 대안이 어려워서 아니라고 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제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요셉의 제안을 수행해내려면 흔들리지 않는 인격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7년의 풍년이 오고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온다고 했습니다. 풍년이 오고 7년을 준비해서 7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평범한 해결책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7년의 풍년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미혹이 될 수 있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 권력을 누려봤으니까, 부를 누려봤으니까. 이 부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 풍요라는 것, 이게 무려 7년, 그러니까 이게 완전수 아닙니까?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내게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에 누리고 즐기고 움켜쥐도록 만드는 풍요의 힘은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버리는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단 뭐 일상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십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쉽게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집니다. 왜죠? 그 맛에 이미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 안 되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담배 끊으세요. 죽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고서 나와가지고는 스트레스 받았다고 병원 앞에서, 그죠? 담배를 피잖아요. 왜? 그것 말고는 스트레스를 푸는 길을 모르는 거야. 스트레스 받고 억눌리고 하면 그것 외에는 다시 해소할 길을 몰라서, 그리고 그 니코틴에 깊이 인이 박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거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해. 그게 우리입니다. 똑같습니다. 7년의 연속적인 풍년, 완전한 풍년, 알면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지로는 이 정도의 풍요가 주는 쾌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7번의 거듭되는 풍요 속에서도 영혼의 군살이 들지 않고 스스로 깨어 각성하며 뒤에 올 흉년까지도 직시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세상이 아닌 다른 것에 길들여진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실 신의 영, 너에게 그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친히 행하실 그 신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자, 그 영에 길들여진 자, 너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애굽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왕의 대

0: 전속에는 요셉만 성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도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지목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로구나. 이게 무슨 말이었죠? 첫 번째, 너는 계시를 밝히는 자다 하는 뜻이고, 말씀을 푸는 자다 하는 뜻이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 길을 보여주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가 그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지 않고 그 말씀의 성취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하는 이 바로 이 묘사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세상도 그런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힘을 줘도 그 힘에 취하지 않고 불을 주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배불리는 자, 권세를 주면 겸손히 섬겨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어두움과 혼란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강렬한 인상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 우리도 힘 있어, 까불지 마, 우리도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세상에 싸우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없는 것, 너는 우리와 다르구나, 교회에서 풍기는 그 기운은, 그 인상은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에게는 없는 길을 너는 열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소망을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파송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잘 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이 마음, 이 중심 가지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탈진하고 방진할 때까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다가 다음 주에 파리한 얼굴로 오십시오. 생기 넘치는 얼굴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혼자 그 영양분 다 빨아먹었다는 얘기니까 그거 세상을 향해 마음껏 펼치고, 그래서 하나님 안 채워주시면 못 삽니다 하는 파리한 얼굴로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세상에는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이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포교회 지역번호 052-234-7111번, 지역번호 052-234-7111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저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 오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치열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다고 하지요.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유달리 다른 나라에 비해 남과 더 많이 비교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을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학생들도 어른들도 더 많은 긴장과 압박 가운데 지낸다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처음 지으신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은 괴로움도 자괴감도 압박감도 없는 평안의 상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각자의 삶의 모양과 상황은 다르지만 주님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루를 보낸다면 좋을 텐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런 복된 하루 함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창조의 생기라는 찬양, 이어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박신학 과여의 합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아주 완전하고 또 아름다운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주님과 인간이 멀어지고 난 뒤 우리에게 아픔 또 고통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요. 한 주간 많이 치열하고 고단한 일상 보내셨다면 금요일 이 시간 극동방송 들으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걸어가기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쭉 이어드립니다.

히스가든의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이어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 찬송가는 서울 챔버싱어즈의 합창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1986번님 외에 참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이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네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처럼 여러분도 정말 그러신가요? 저도 이 멘트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지금 문득 돌아보게 되네요. 정말 후회가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에게는 늘 함께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시죠.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같이 걸어가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주말 주일 복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는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자기 민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매국노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고용된 이 유대인 세리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이들의 세금은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에게 바치는 것만 해도 속상한데 민족의 반역자, 뭐 매국노아 같은 그런 존재가 세리였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 오늘 본문에 세리가 그 말씀 듣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이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 너 복 줄게. 네 자녀 좋은 학교 가게 해줄게. 너 남편 승승장구하게 해줄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줄게. 병 낫게 해줄게. 이리 와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따른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흠 없는 사람, 남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픈 사람은 아픈 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잘나간 사람은 잘나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내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 이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공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따릅니까? 여러분은 뭘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상황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금식하고 실조하고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아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제자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시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이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요. 인간들은요 다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저 매국노 같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들과 우리는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길도 안 가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저 세리와 어째 같이 밥을 먹고 저 나쁜 죄인들과 같이 한다는 게 예수가 저래도 되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 근본적인 부분을 가장 잘할 것 같은,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율법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왜 죄인들과 왜 세리들하고 앉아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세간에 앉아서 너희들 피를 빨아먹고 매국노 같은 이 마태를 부르기 위해서 왔거다. 이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지. 잘난 사람 뽑아서,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이들과 함께 드림팀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꿈 이루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같은 병에 걸리고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나쁜 사람들 많더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야, 병원 가니까 아픈 사람들밖에 없더라. 교회는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요, 이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좀 잘나서, 난 좀 남달라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밥같이 먹던 그 죄인들이었고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었고요, 우리가 바로 내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찾아다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 걸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종교고 뭐고 필요 없어. 난 날 믿고 살아갈 수 있어. 내 경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날 돌 어떤 존재에 기대며 살아가는 사람. 둘 다 공통점은 둘 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에,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지밖에 생각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이 가늠 하나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부터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들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만이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여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눈에 드러나서. 그래서 저들은 나는 아니고 이 여인은 죽어야 됩니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마치 모세 율법에서 그렇게 말했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지.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돌로 쳐. 이러자 자신을 돌아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죄가 있거든. 나도 몰래 그랬거든요. 나도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가 살아났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잘난 여인, 깨끗한 여인, 똑똑한 여인, 괜찮은 여인, 남다른 여인이 아니라 가늠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만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똑똑하고 그 여인보다는 좀 더 나았던 그 사람들은 왜 고침을 못 받고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이 가늠한 여인 같은 죄인이다. 너희도 내가 필요하다. 너희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생명 얻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다 돌아갔습니다. 구원받은 한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 남은 여인은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드러나지 않은 모든까지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이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이 여인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났으며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잘라서 그 죄값을 치루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죄인인 것을 숨기려 하고 죄인인 것을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죄인인 것이 드러날 때에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는 것을 보고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왜 저 세리들과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그 말에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저들보다 낫습니다. 나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 말을 한 단계 더 나가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모든 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원입니다. 건강한 사람들 뽑아서 뭔가 하기 위해서 온 의원이 아니라 아픈 사람 위해서, 죄인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이 작품의 가격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갑니다. 자전거 하나가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주워서 안장 떼내고 손잡이 떼내서 손잡이를 옆에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제목을 지었습니다. 황소머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50년 뒤에 이 작품은 영국에서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페인의 피카소라는 화가입니다. 버려진 자전거에 피카소가 안장에 손잡이 꼽았는데 이건 나도 하겠는데 버려진 자전거가 293억 원이 됐어요. 제가 하면 안 팔립니다. 피카소가 하면 293억 원이 됐어요. 여러분,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세리라도 괜찮습니다. 좀 아파도 괜찮아요. 원하는 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많아도 괜찮아요. 누군가 여러분 가치 없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훌륭하지 못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가치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마태를 그냥 가만 놔두면 세간에 앉아서 돈이나 벌고 이후에 또 한 명이 나오는 삭개오와 같이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왕따 되어서 늘 외롭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체면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볼 수밖에 없었던,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누군가의 절대적인 필요, 나의 외로움,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삭개오가 예수 앞에 나와서 다 내어놓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듯이 여러분의 연약함이건 여러분의 강함이건 여러분의 잘남이건 여러분의 못남이건 여러분 남들보다 더 있음이건 더 있지 못함이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란 그 사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똑똑히 대답하실 거예요. 너 때문에. 할렐루야. 너 살리려고. 너 살려서 고쳐서 존귀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실은 이 땅을 보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기대하기가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제 주님 바라보며 이런 나를 살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 것인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그에게 따랐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 살리고 많은 사람 세우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것, 그것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그것 때문에 민족도 버렸던 그런 존재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셔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0: 따르는 자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르는 자로.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내 옆에 있는 내 친한 사람, 내 친구 엄마들, 뭐 직장 동료들 보면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 손에 무엇이 들렸느냐, 그 지갑에 얼마가 들었느냐, 무슨 차를 탔느냐, 여기에 관심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 태도가 달라졌는데, 이제는 그 영혼이 보입니다. 그 영혼이 보입니다. 나도 없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눈물을 닦고 싶은 그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있는 그것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이것으로 얼마나 더 가치있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 관심이 생겨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면?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멈추시면 여러분도 멈추시고, 예수님 뛰어가시면 여러분 뛰어가시고, 예수님 손 붙들고 알콩달콩 살아가다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191번, 05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7월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름이 절반 지났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요즘 여름은 8월을 지나서 9월까지도 가니까요. 좀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양산 지역은 낮 기온이 41도를 며칠째 넘었다고 하니까요. 지금 뭐 울산 기온이 한 35도, 36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비교적 낮은 온도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 날씨처럼 많은 것들이 비교적이고 상대적이고 또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경륜은 변하지 않고 참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런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 주 안에서 시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지요. 오늘도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후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0: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예, 우리의 삶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새 사람이 됐다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참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친히 성전 삼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는 변하여 새 사람, 좀 고쳐진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족하고 안식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찬양들, 또 얼마나 오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셨고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어디에서 지금 듣고 계신지,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는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신지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특집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자랑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특집 인터뷰, 우리 동네 우리 목사님. 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두 번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 우리 목사님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요. 그 삶을, 그 신앙을, 그 비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 동성교회 배창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아, 제가 목사님 오늘 얼굴 처음 뵀는데요. 네. 울산에서는.
1: 네, 네.
0: 딱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1: 왜요?
0: 먼저 목사님께서 나를 모르느냐. 그거 아십니까, 목사님? 그 요즘 그 동사무소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런 데를 가면은 그 어르신, 제발 나를 모르느냐라는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아, 오늘 목사님 얼굴을 딱 보니까, 네, 우리 울산 옆 동네 포항에서,
1: 예, 예,
0: 아, 사역을 하셨을 때 제가 또 교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울산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1: 네, 이제 울산 온 지 5년을 지나 6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예.
0: 2020년, 21년?
1: 2021년, 예, 5월 30일에, 아, 제가 이제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0: 그럼 이제 만 5년을 꽉 채우시고,
1: 네네,
0: 이제 6년 차로 접어드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울산 동성교회 섬기고 계시고요.
1: 네네.
0: 동성교회 위치부터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1: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산에서 가장 높은 시온성과 같은, 예, 곳에 있는, 아, 울산 동성교회.
0: 일단 마음적으로 높은 곳인가요? 아니면 진짜 높은 데인가요?
1: 진짜로 높기도 하고요.
0: 예, 예.
1: 요 도심지하고는, 도시이긴 하죠. 도시이긴, 예, 한데, 시내하고 뭐 어떨 때는 온도가 2도 이상 차이 나기도 하고.
0: 예.
1: 네네. 오. 요즘은 뭐 온도 차이 느낄 수 없을 만큼 이제 더우니까.
0: 그렇죠.
1: 이제

0: 높은 곳에 있지만
1: 예, 예.
0: 저는 시온성과 같이 우리 교회가 작지만
1: 예.
0: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울산에 시온성 문을 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1: 아, 그렇습니다.
0: 그렇게 기도하고
1: 예.
0: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1: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0: 예.
1: 와, 작지만
0: 예.
1: 나중엔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질.
0: 네, 그렇습니다.
1: 할렐루야. 자, 우리 동성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여기 제가 울산에 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0: 네네.
1: 여전히 어느 지역인지 제가 아직 그 힌트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0: 네, 울산 중구에 있고요.
1: 중구.
0: 중구에 있고 여기 이제 혁신도시라고 하는
1: 예.
0: 울산의 경찰청 그 위에
1: 아, 예.
0: 예, 위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울산의 중구에 있습니다. 울산 중구 경찰청 쪽.
0: 예,
1: 그 위쪽에
0: 예, 예.
1: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울산 동성교회입니다. 나 그 근처에 사는데 지나가다 보고 있습니다. 뭐 화이팅입니다. 이런저런 문자들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호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6년 전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럼 그 직전에는 이제 저도 알다시피 포항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포항에서 사역하신지도 좀 되셨지요?
0: 네, 포항에서 포항 중앙교회에서
1: 예.
0: 6년 5개월 사역 행정 목사로 한 6년 이상 사역을 하다가
1: 예.
0: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해서 울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포항 중앙교회도 뭐 저희끼리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 포항의 빅3 교회다.
0: 네, 네.
1: 그렇게 말하는 그 교회 중에 하나지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예. 그 손병렬 목사님도 참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이시고요.
0: 예, 예.
1: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점프해서 어린 시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주
0: 예.
1: 아주 어린 시절에 목사님은 태어나셨을 때
0: 네.
1: 모태신앙이셨을지 아니면은 썩 그렇지 않은 환경이셨을지 궁금한데요.
0: 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저희 집은 가난하고
1: 예.
0: 뭐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부모님들이 배우지 못했기에
1: 예.
0: 저희 3남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는 것이
1: 예.
0: 가장 중요한 당신들의 사명이었습니다.
1: 3남매.
0: 네네. 그 3남매 중에 제가 이제 장남이고
1: 예.
0: 맏인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
1: 예.
0: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1: 예.
0: 그러다가 어린이로는 기네스북에 그 당시 올랐던 서부교회
1: 오.
0: 서부교회 제가 이제 어린이 초등학교 때
1: 예.
0: 다니다가
1: 예.
0: 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항서교회를
1: 예.
0: 출석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청소년
1: 예.
0: 시절, 청년 시절
1: 예.
0: 그리고
1: 너무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청년 시절까지 가고
0: 네네.
1: 있습니다.
0: 그렇게 해서
1: 예.
0: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제 저로부터 이제 시작이
1: 예.
0: 되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일대 신앙.
0: 네네.
1: 좋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아까 서부교회도 나왔고
0: 네네.
1: 그렇습니다만 태어나셨을 때 그래도 어렸을 때는 어느 지역에 사셨던 거죠?
0: 그러니까 부산으로 보면
1: 아, 예.
0: 그 동아대학교 밑에 쪽에
1: 부산
0: 네네
1: 예.
0: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옛날 경남 도청이 있었던
1: 예.
0: 그 근처에 저희 본가가 있었고 제가 거기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1: 예.
0: 거기서 제가 중고등학교 그리고 신학교까지 부산에서 줄곧
1: 예.
0: 생활했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자, 포항에서도 계셨고 지금 울산에 계시고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은 부산이고
0: 네, 그렇습니다.
1: 이쪽 지역이시네요.
0: 네네.
1: 예. 지금 예. 이분의 문자를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8532번님 오늘 괜찮은 아침 방송에서 버스 기사님으로 활약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버스 기사 하신 적 있으십니까?
0: 아닙니다. 저는 예. 버스 기사는 한
1: 예.
0: 적이 없습니다.
1: 우리 8532번님 예, 문자는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당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네네,
1: 사실
0: 네네.
1: 저도 이제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당대 신앙이었으니까요.
0: 네.
1: 그게 참 쉽지 않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면서 해결해야 했던 그 정말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이었으면은 또 장남이셨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러면 그 부모님의 어떤 그 부담이 고스란히 또 이제 장남한테 가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1: 이제 예. 그러면은 그 신학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사이 언제든지 영접을 하셨을 텐데,
0: 네네.
1: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은 언제쯤이었을까요?
0: 네, 일단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는 게 너무 너무 좋았고요.
1: 예.
0: 지금처럼 이제 여름이 되면 학교 방학이 시작되면,
1: 예.
0: 저는 아예 짐을 싸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1: 예.
0: 뭐 집에

0: 교회는 공부할 공부방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넓은 교회에서 뭐 공부도 하고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선배 형들 누나들 또 교회 오게 되니까 같이 교제하고, 교회가 저한테는 그냥 삶의 터전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 놀이터이자 배움의 장소이자 요즘 말로 하면 방과후이시기도 했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그때 만난 또그형 누나들, 선배님들이 또 좋은 영향도 많이 끼쳤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도 들고요.
0: 네네. 저희들 가운데는 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저를 이끌어 주셨고, 특히 저는 이 교회의 권사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저부터 신앙 생활했기 때문에 그 권사님들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이런 수련회가 되면 제 발을 씻어주면서 우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저는 제가 방향을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걸 고등학교 때 이제 결정을 하고 나니까
1: 고등학교 때요.
0: 권사님들이 마치 좋은 목사님 되라고 그런 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적 어머니들이죠. 그래서
1: 그렇겠네요.
0: 저는 교회의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오늘날 참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따뜻하고 정말 교회를 또 그리고 성도를 또 목회자를 돕던 그런 정말 귀한 사랑이 좀더 많이 회복되고 더 많이 우리 안에서 깊이 더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 아, 그때 생각하시면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 하시자마자 눈시울이 그냥 붉어지시네요. 정말 그때 내 아들만, 내 딸만, 내 자녀들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그 정말 청소년, 청년들이 다내 자녀같이 그렇게 보듬어 주신 분들이 권사님 아니실까.
0: 맞습니다.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신학을 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을 했기 때문이지
0: 네,
1: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0: 이제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저는 이제 기도했고요. 기도했고, 그러는 중에, 아담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던 그 음성이, 저를 향해서 아들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제 삶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신학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래도 저에게는 어떤 콜링이 좀더 확실하게 있기를 저는 원했고,
1: 그렇죠.
0: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를 부르시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고 신학교를 진학하고 나서도 과연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제 모교에서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는데,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에 내가 택한 그릇이라.
1: 맞네요.
0: 자신의 어떤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날 아침에 제 가슴에 깊이 와닿으면서,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고, 저는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겠습니다. 결정하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1: 아, 뒤돌아보지 않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사실 잘 드리지는 않는데, 혹시, 아, 내가 왜 그때 예스라고 대답했을까? 라는 후회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셨을까요?
0: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아,
1: 목사님.
0: 그럼요.
1: 그럼요. 사실 우리가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이걸 인생이라고도 하는데.
0: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했는데, 우리는 what if라고 생각하죠,
1: 그래요.
0: 만약에.
1: 만약에.
0: 저는 사실은 연극을 좋아했었습니다. 연극을 좋아했고, 뭐 고등학교 때 후배들하고 같이 연극 각본을 만들어서 또 연출도 하고, 그래서 또 많이 격려도 받고 또 인정도 받으면서,
1: 은사가 있으셨네요.
0: 만약에 아마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거나 부모님들이 그런 쪽에도 생각이 있으셨다면, 저는 그쪽으로도 뭐 한번 도전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만약에
1: 예. 만약에
0: 예,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지만 예. 지금 이 사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교회를

0: 교회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할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
1: 예.
0: 후회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그 당대 신앙과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목회자가 돈을 잘 버는 직업으로 인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럼 이제 부모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혹시 교회를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제가 이제 신학대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0: 네.
1: 그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0: 뭐, 당연히 예상하고 질문하셨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1: 예.
0: 부모님들이, 교회가 아예 배려놨다.
1: 아, 애를 배려놨다.
0: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1: 예.
0: 교회 미쳤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한테 따질 거다.
1: 예.
0: 왜냐면 당신들의 기대가 있으시잖아요.
1: 예.
0: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1: 그렇죠.
0: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자리에
1: 예.
0: 아들이 서주기를 바라는
1: 뭔가
0: 마음들이.
1: 좀 사자를 달았으면 좋겠는데.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사다. 목사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1: 예.
0: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1: 예.
0: 처음에 제가 진로를 결정했을 때는 정말 반대도 많았고, 그렇게 했지만, 정말 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1: 예.
0: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서
1: 예.
0: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1: 오, 아멘, 예.
0: 그때 그렇게 저한테, 야단을 하고, 꾸지람을 하셨던 아버지가,
1: 예.
0: 너 그런 목소리로 목사 하겠냐.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가는 길을,
1: 예.
0: 이제는 인정하고,
1: 넌지시
0: 또
1: 인정하셨네요.
0: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제 격려였던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1: 아멘.
0: 또 확신하고
1: 예.
0: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1: 예.
0: 마치 그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그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한 자리에 있는 모습을
1: 예.
0: 저는 마치 사진으로 찍고 우리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진을 미래의 사진인 거죠. 그 사진을 찍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1: 예.
0: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걸 저는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1: 아멘.
0: 사실 저는 뭐 간증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1: 예.
0: 혹시라도
1: 예.
0: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언제쯤일까? 과연 내 기도가 응답이 될수 있을까? 그렇게 힘드시는 마음으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시고,
1: 예.
0: 그 모습을 그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1: 네,
0: 기도하고
1: 아멘.
0: 선포하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우리 동네 우리 목사님, 울산 동성교회 배창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을 한곡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목사님의 신청 찬양 어떤 게 있을까요?
0: 제가 신청하는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1: 남궁성옥이 불렀습니다. 어떤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저는 늘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내 사는 목적이 뭐냐?
1: 예.
0: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저는 제가 섬기고
1: 예.
0: 함께 목양하는 성도들이 그 삶의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제 설교였던 많은 퍼센터지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1: 예.
0: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은 딱 하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1: 아멘.
0: 그리스도만이 사실은 그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1: 예.
0: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고 그러나 그분이 내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1: 아멘.
0: 어두운 날들을 진화

0: 밝은 날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기에
1: 아멘.
0: 우리 청취자들께서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자, 오늘 이 찬양을 잘 듣다 보면은 그 가사 그리고 정답이 또잘 들어 있습니다. 자, 남궁 성호기의 음성으로 내 삶의 이유라 함께 하시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0: 우리가 뭐 누구나 다 대표가 될수 없고 누구나 다 사장, 회장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돌들도 찬송을 부르게 할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면은 주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 동네 우리 목사님, 울산 동성교회 배창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을 하기로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1: 네네.
0: 신학대학을 들어가셔서 이렇게 신학을 하실 때, 제가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신학을 딱 처음에 했을 때, 뭐 이제 그게 신학대학교든지 아니면 신학대학교 대학원이든지, 그때 뭔가,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
0: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1: 저 역시도 뭐 보통 이제 목사들 사이에서는 신학생 때 1학년 때는 목사다가 2학년이면 전도사 이러면서 점점
0: 그렇죠,
1: 왜냐니까 이제 성서 비평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들 들으면서 내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알고 있던 진리가 고민이 되고 과연 내가 믿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생기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신학교를 지나가면서 이제 철학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졌고 또 그리고 이제 조직 신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더 많이 고민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정리도 해보고 또 나는 어떻게 성경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회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고 그 겸손이 엎드리는 시간 속에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러면서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서 신학과 목회의 균형들을 맞춰가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사실은 그 필드에서, 우리가 이제 목회 현장을 필드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1: 네네.
0: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회 현장에서 그 배운 것들을 잘 적용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잘, 내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참그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뭐, 저 역시도 이제 신학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썼던 졸업 논문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던 신학이니까 지금 벌써 뭐한 25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그렇게 썼던 뭐 논문이라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데 뭐 학부 생으로서 그래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편집을 하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작업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뭐 청취자분들께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참, 시간을 지내면서 치열하게 보내면서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그 부교역자 생활로 이제 목회 생활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가셨던 데는 이제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태어나서 하신 다음에, 그럼 첫 교역자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신 거죠?
1: 제가 이제 처음에 부산에서 했던 교육준사로 있었던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는 부산 온천장에 있는 소정교회, 소정교회.
0: 소정교회.
1: 예.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는 그 무렵에 제가 했는데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 한국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던 김두봉 목사님이셨고 거기서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대성교회 또 기억에 남는 교회입니다. 정말 교육준사로 뭐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은데 먼저는 담임 목사님들께서 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잘 봐주셔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역하고 기쁘게 목회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우리 처음에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셨을 때그 교회 권사님께서 그렇게 잘 보듬어 주시고 내 일처럼 기뻐하셨던 그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교육전도사로 갔을 때도 그렇게 성도님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게 여전히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 참 누구를 만나느냐, 또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시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0: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을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오늘 배창호 목사님과 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지금은 울산에 계시고 또 그전에는 포항에도 계셨고 부산에서 교육전도사도 하셨고요.
0: 네네.
1: 그러면 이제 이 교육전도사와 또 부교역자로서는 어느 지역을 또 가셨을까요?
0: 네, 제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사역을 했고요.
1: 예.
0: 그리고 대전에서도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1: 예.
0: 그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들의 목회의 어떤 방향, 또 추구하시는 어떤 목회 철학.
1: 그렇죠.
0: 또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처음 안수받고 사역했던 빛과소금교회에서
1: 예.
0: 진리가 뭐냐, 이 시대의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1: 예.
0: 대처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웠고요. 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DTS를
1: 예.
0: 캐나다 밴쿠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한 영혼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1: 예.
0: 또 꿈꾸는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당시 셀교회 G2레벨 교회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전국 집회가 그 교회에서 계속 있었을 때 제가 찬양 사역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예.
0: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1: 예.
0: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냐
1: 예.
0: 그런 교회론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1: 예.
0: 제가 교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립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1: 예.
0: 또 그러면서 이제 대전에 있는 선창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옮겨 하셔서
1: 예.
0: 그곳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김영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의 어떤 창의적인 또 그리고 도전적인 목회 여러 여정들을 통해서
1: 예.
0: 함께 동역하고 또 배울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배움의 시간들을 가지고
1: 예.
0: 그렇게 사역했고요. 아마 제 목회에 가장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멘토는 장류대성교회 한재현 목사님이십니다.
1: 예.
0: 제가 교육전사도 때도 있었고 다시 저를 선임 부목사로 불러주셨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특히 설교에 대해서 뭐 제가 어른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또 성경을 보는 사고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1: 예.
0: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었고
1: 예.
0: 지금 돌아보면 저는 제가 일대 신앙으로 시작해서
1: 예.
0: 목회자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도 참 많이 만났고 하지만 뭐 부교역자로 사역하다가 떠나면
1: 예.
0: 계속 연락을 드린다는 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고
1: 예.
0: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뭐 하나같이 저에 있어서 영적 자산이 되어주시고 특히 지금 포항중앙교회 손병용 목사님은
1: 예.
0: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교회 항서교회의 교육전사로 오셔서
1: 예.
0: 제가 이제 아동부 총무교사로 하면서 그렇게 함께했던 세월이
1: 예.
0: 30년이 넘습니다.
1: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포항중앙교회 손병용 목사님이 부교역자로 서울에 계실 때는
1: 예.
0: 목사님 댁에서 뭐 1년 이상 빈대도 붓고
1: 아이고 그러셨어요.
0: 예, 학교 다니면서
1: 예.
0: 그래서 뭐 목사님이자 또 저한테는 영적인 멘토이고 또 형님도 되시고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저에게 예. 다가와 주시고 사모님도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1: 예.
0: 정말 제 인생 가운데 귀하고 좋은 목사님들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굳은 심지 내가 누군가의 말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또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순간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0: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한 마을이 필요하고
1: 그렇죠.
0: 정말 많은 것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예.
0: 저는 지금도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 능력은 작은 것이지만 정말 귀한 선배 목사님들과 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던 여러 성도님들의 그 섬김과 따뜻한 사랑이
1: 예.
0: 오늘 저를 지금까지

0: 물론 뭐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지만 한 번도 제가 잊지 않고 섬기는 교회에서 보여주셨던 한분한 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때로는 제가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어떨 때는 앞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회의감이 들지 않느냐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문득 들때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그렇게 따뜻하게 눈물로 기도로 또 여러 섬김으로 함께해 주셨던 분들의 귀한 사랑이 또 저로 하여금 또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좋은 목사님, 그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시는 그 스승과 같은 목사님들, 그리고 정말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또 귀한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때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은 힘을 내시는 게 아닌가.
0: 네, 목회자가 가장 힘을 낼수 있는 한마디를 말씀드린다면 존중입니다.
1: 아, 존중.
0: 네, 목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존중받고 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이 존중이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존중, 말씀에 대한 존중, 교회와 사역자에 대한 존중이. 그러니까 뭐 생활에 뭐 부족함이 없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없고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1: 뭐 중요한 것이지만
0: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부분적인 것이고요. 정말 목회자가 목사답고 또 목회를 기쁨으로 할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존중받는
1: 존중.
0: 거. 목회자는 성도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성도와 성도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교회는 세상을 존중하고 또 세상이 교회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 이것이 아마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 그러네요. 이 존중의 반대말이 사전적으로는 있겠지만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것은, 야, 존중의 반대말이 뭘까 하니까 왠지 판단과 정죄 같기도 하고.
0: 네, 반대적인 것으로는 무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무례함이겠죠.
0: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무례하게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마치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1: 그럴 수 있죠.
0: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 그렇지요. 사실 저도 이제 한 교회 장로로서 그 당회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0: 네.
1: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무리행치 않냐고,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눈물의 기도로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께 힘이 된다라는 것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동네 우리 목사님, 지금 동성교회 배창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바로 전에 포항에 계시다가, 포항중앙교회에 계시다가,
0: 네.
1: 이제 결국에는 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제 2001년도 5월 달에 이제 동성교회로 이 울산으로 사역의 터전을 이제 옮기시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포항에도 계셨는데, 울산은 혹시 처음이셨을까요?
0: 네, 울산은 뭐 처음이었습니다. 울산에는 제가 가까운 친구도 없고, 그야말로 울산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육자 수련회 하면서 지나갔던
1: 지나갔던.
0: 도시였지, 제가 이곳에 머물 거라고는 뭐 생각하지 않았던, 뭐 물론 이제 저 역시도 뭐 어디에서 사역하고 싶다 이런 건 없었고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면 가겠다는 마음이 결정을 했으니까,
1: 자,
0: 네.
1: 그러면은 뭐 선착순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엇인가였을까요?
0: 예, 뭐, 여러 이제 사역의 기회들과 또 어떤 과정들도 있었지만, 저는 생각컨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될 곳에 부르셨다. 그렇게 제가 확신하고, 울산 동성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1: 한 이제 5년 정도, 사실 6년째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0: 네.
1: 아, 역시라는 생각이 들수 있고, 아니면 이게 맞나 싶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의 그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그 이렇게 약간 요즘 주식 시장이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약간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0: 네네.
1: 아니면

0: 그냥 쭉그 일관된 그 상황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는 해요.
1: 네, 별걸 다 궁금해 하시는데, 아마 목회자들 모두가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떤 분들은 막뭐 나는 틀림없다, 그리고 뭐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하고 달려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역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생각만큼 일들이 되지 않고, 또 이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사실 변화라는 것은 저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런 저항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성도들과 함께 풀어가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잘 표현을 안 하셔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계속 함께 협력해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좋은 꿈을 꾸고 달려올 수 있었고, 뭐 다른 것보다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는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존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느낌이 지금도 오고요.
1: 네.
0: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보폭을 잘 이렇게 보면서 맞춰서 지금 걷고 계시는 과정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뭐 저는 좀 사역에 있어서는 조금은 주도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편입니다. 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든 지금 담임으로 있든, 그렇지만 이제 질문하죠.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해야 할 것, 힘들어도 가야 할 길, 이런 질문들을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고, 뭐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냥 금세 생각하고 금세 결정한 것 같지만, 참 많은 시간 동안 고뇌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목회들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그 교회의 비전이랄까요? 표어랄까요? 그게 매년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쭉그 정해진 어떤 그 본질적인 그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동성교회는 어떻습니까?
1: 네,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4개 교회 정도의 제가 양육 체계를 만들고 또 교재도 집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참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신 것도 계시는데,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분명한 어떤 비전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의 변하지 않는 비전입니다.
0: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
1: 예,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
0: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
1: 네.
0: 좋은 거다 들어있는데요.
1: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사실 그 일곱 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너의 사업과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한다. 진리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0: 할렐루야.
1: 그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늘 힘겨움만, 무거움만, 짐만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짐을 지는 것조차 행복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끼리는 건강하고 우리끼리는 행복한데, 사대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별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우린 잘하는 것 같은. 근데 주님이 책망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과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세상에 필요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도 필요 없다.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는 건 결국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 성도가 선교사

0: 바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교적 교회입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아, 그게 순서대로 쭉 이어집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나도,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상대방도, 그것이 결국엔 세상에서도,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아, 그러네요. 주님이 일단 그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남김없이 다 밖으로도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기도합니다.
1: 이제.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동성교회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뭐, 음성 편지랄까요?
0: 네.
1: 한번 말씀 나눠주시죠.
0: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속주의적인 가치들이 들어와 있는 이 교회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많이 흔들리고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이 가야 할 길을 만드시는 청취자들 그리고 성도들 꼭 되면 좋겠고, 저희 울산 동성교회가 그 길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도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사역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너무너무 무덥습니다. 정말 해가 타는 재앙이 임한 것 같은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모든 무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얼음 냉수 같은 귀한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제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또두 번째 신청곡 마무리로 받겠습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특히 청년들이 좋아하실 텐데,
1: 예.
0: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길을 만드신 분.
1: 예, 저도 좋아합니다.
0: 네, 제가 이 찬양을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틀고
1: 예.
0: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달라고. 선교지에서 교회 헌당되기 전, 헌당식을 하기 전에
1: 예.
0: 이 찬양을 틀고 무릎을 꿇고 사방의 문을 열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1: 예.
0: 정말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에 그 길을 만드신 주님과 함께 내가 그길 위에서
1: 예.
0: 서고 싶다. 제 닉네임 중에 하나가 길 위의 바람처럼입니다.
1: 길 위의 바람처럼. 예.
0: 네, 카페에서 그렇게 부를 때좀 쑥스럽기는
1: 아,
0: 하지만
1: 예.
0: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냥 임의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길 위에서 부는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1: 그렇죠.
0: 주의 이끄심을 따라 가면 좋겠고, 그런 저의 삶이 길을 만드는, 사실 리더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은 문지방을 넘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0: 결국 제가 가야 할 길은 문지방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그 경계를 넘어서서 도전해야 되는 길이기에,
1: 예.
0: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저 역시도 길을 만드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
1: 아멘.
0: 제가 사역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길을 만드는 수치는 다리가 된 우리가 짓밟히더라도
1: 예.
0: 당하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웨이메이커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래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아가파워십의 음성으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우리 동네 우리 목사님,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동성교회 배창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이제 8월에 만나 뵙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닌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또 어떻게 자라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한 말 한마디, 우리가 보낸 눈빛,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곳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한 작은 일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찬양 가운데 풍성한 쉼이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용기의 주의 음성을 찬송 들으시고요. 동역자, 트리니티 음반에 실린 찬양, 그리고 김지혜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오셨어요.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나누면 좋을 기도 제목들, 나만 알고 있는 찬양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들, 또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조유진이 찬양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손영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동역자라는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리스너즈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히즈가든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 세상 모든 풍파너를 저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사랑씨앗 김관우의 찬양까지 나눴습니다. 1896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어제 오늘 참 바쁜 하루였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독방 육아라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제 옆에 계신데도 제가 아이들 먼저 챙기느라 우리 주님께 소홀히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괜찮아 하시면서 웃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신청 찬양 연평안의 교회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독박 육아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1896번님께서 나눠주신 이 신청 찬양 들으면서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신청 찬양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전태준의 음반에 실린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려야 될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복음의 씨앗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오늘도 연주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제일 성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0: 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의 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잘난 건 없는데 저를 너무 잘 압니다. 그거는 저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단순 무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조금만 주셔도 안 됩니다.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아멘 소리가 터져나오는 거 봐서 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좀 모자라 보였나 봐.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아주 정확하게 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막 넉넉하게 여유 있게 남들에게는 시퍼렇게 여유도 없이 작게,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보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의 영성과 믿음과 심령을 보니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지혜를 많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없이 제가 목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이들은 재판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 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얼마나 현명하게 재판할 수 있느냐, 얼마나 지혜롭게 목사의 역할, 장로, 권사, 집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목사가 된 게, 장로, 권사, 집사가 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감당하느냐,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판장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왕으로서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말씀을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 지혜의 영을 저에게 주세요. 왜 지혜의 영을 달라고 합니까? 남녀노소, 부귀영화, 빈부귀천, 정치력 있는 사람, 군사력 있는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 솔로몬의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 진정한 공정한 객관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솔로몬이 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니. 하나님, 내 마음이 치우쳐지지 않기 원합니다. 권력자, 군사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경제력 있는 자에게 편향되거나 편파적인 재판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명성? 아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하고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백성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죠?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지혜가 뭐냐? 솔로몬이 생각하는 지혜가 뭐냐?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내리는 지혜의 정의는 듣는 마음을 주사. 여러분들, 제가 목사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목사가 진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산말을 듣고 선한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가짜 정보, 거짓말, 잘못된 사람의 말, 악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솔로몬과 다윗은 항상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 어떤 재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 이 여자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자가. 그래서 둘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참말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말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의 말을 믿지 않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따르고 참말을 하는 선한 사람의 말을 분별하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절.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전도서를 만들었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에 보면 대칭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솔로몬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나오는 쪽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 뜬 소문, 근거 없는 소문, 비판의 소문, 헛소리, 아니요, 그거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우매한 자는 전도서 말씀 한 번 더 보여줄래요? 전도서 5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는 것보다. 우매한 자들은 아, 나 헌금해서. 우매한 자들은 나 지금 내 몸이 이 예배 공간에 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려서.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우매하다고 얘기해요? 우매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주는데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 헌금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문다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아파할 거 아파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내려놓고 내려놔야 참된 예배자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나 예물 드렸는데 헌금했는데 나 11시에 울산제일교회 예배 공간에 내가 있었는데 우매한 생각이라는 거죠. 지혜로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게 바로 지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5절에서 16절 잠언 14장 15절에서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잡으세요.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분별한대요. 다 믿는데요. 다 믿는데 이 사람에 가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에 가면 저 사람 말이 믿는 것 같고. 여러분들 제가 상담자잖아요. 카운셀러.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두 가정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쳐봐요. 가정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A라는 가정이 저에게 와서 상담할 때는 B가 잘못했대요. A가 본인이 잘못했대요. B라는 가정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과정이 너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상담자는 아이고 A가 피해자네. B가 가해자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담과 어떤 말을 할 때는 자기 주조적으로 자기에게 넉넉한 점수를 주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B라는 사람이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유 요번에 A랑 문제가 생겼는데 다 내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A라는 사람은 B가 잘못했다고 하고 B라는 사람은 A가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중간에 있는 내가 A라는 사람 만나면 B가 잘못했네. B라는 사람 만나면 A가 잘못했네. 상담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믿을 것 믿고 들을 것 듣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separation, 분리의 영이에요. 분리의 영. 다 분리시켜버려요. 믿어야 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고역자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사탄의 영. 디아블로, 디아블로가 분리의 영이에요.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하면 큰 손해가 생기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으면 패가 망신 당합니다. 패가 망신? 요즘 정치 용어 같은데 잘 넘기도록 하고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수십 가정이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으면서 패가 망신? 믿지 말아야 될 어느 특정 어떤 사이비 종교 저쪽 기도원 어떤 정통교회 목사지만 믿지 말아야 될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를 믿으면서 전 재산뿐만 아니라 인생이 아예 날아가요. 믿지 말아야 돼. 그래서 지혜의 영은 뭐냐면 분별의 영인데 믿어야 될 것을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영은 믿어야 될 사람을 의심해. 저 목사 믿어도 저 장로, 저 권사 이상한데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해요. 거꾸로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어요. 왜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왜 믿냐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내 남편, 내 아내니까, 나에게 선물 준 사람이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기준에 의하여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는 영성 무너지면 내 부모님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사탄마귀에게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탄마귀의 종일 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5절에서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16절 지혜로운 자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런들 세상 사람들도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그런데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전쟁. 사탄마귀도 나는 사탄마귀요, 나는 강도요, 나는 간첩이요 라고 하지 않냐고.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대? 어떤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사탄마귀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GOD 구슬 줍니다. 야,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가져. 낼름 먹습니다. 구슬 줍니다. 구슬 주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베스트를 빼앗아가요. 베스트. 내 영성, 내 믿음, 나의 영원한 구원, 내 생명, 나의 하나님의 복, 나에게 가장 소중한 베스트를 빼앗아갑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구슬 줍니다. G.O.D. 구. 야, 뒤에서 후욕하면 얼마나 통쾌한 줄 아니? 야, 비판할 것 가지고 비판하는 거야. 이거 죄 아니야. 그럴싸한 명분과 그럴싸한 면접을 주면서 우리에게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버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베스트를 빼앗아갑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분별력이 없다고요? 큰일 나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이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도시를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한 도시에 수만 명이 있어도 거기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 성읍을 멸하지 않아라. 그만큼 이 세상은 죄인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 그 모든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요? 큰일 납니다. 지혜의 영이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지혜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 어떤 영이냐?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지혜의 영인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3절 마태복음 16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야 아니 이렇게 분별을 못한다고 이렇게 지혜가 없다고

0: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없어?
1: 교회는 악인과 선한 사람이 공존합니다. 선한 사람만 있는 교회가 없어요. 왜 제가 이것을 자부하면 우리 교회는 참 은혜스러운 교회인지나 참으로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노방전도자가 참 많은 교회지만 보세요. 가장 유능하고 가장 뛰어난 바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도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요, 안 생겨요?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목회해도 하물며 제가 목회하는데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한국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악인이 선한 쪽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의 연속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 악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 교회는 무한으로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 성령의 사람인데 지혜가 없고 성령의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비판당하고 질시당한다. 영적인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시기 질투의 관계가 아니라면 성령의 사람은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단 예외, 시기 질투의 관계라면 악인은 의인을 싫어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가장 회방하고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래요. 목사님들이래요. 시기 질투의 관계가 아니라면, 악인과 선인의 관계가 아니라면 성령의 사람은 지혜롭고 그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서 바라볼 때 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지혜가 없어. 그러면 그 성령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싫어해. 시기 질투의 관계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 때, 인재를 등용할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등용할 때 그 기준이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명성과 지혜가 높은 사람. 그래서 대부분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장로, 권사, 집사로 다 세워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죠. 만약에 그 기준에 내가 만약에 부합적인 사람이라면, 적합하지 않다라면 빨리 회개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님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악인은 늘 의인을 싫어해요. 목사가 의인이라면 악한 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탄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법칙이고, 그건 왜 우리가 똑같은 선한 사람들끼리라면 성령의 사람은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여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혜의 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겠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사랑하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겠죠. 솔로몬도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두 여자가 나타나서 한 아이를 내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이 재판 듣는 마음은 주사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해내야 돼요. 분별할 때 솔로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사랑.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살리고 할렐루야. 지혜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솔로몬이 백성을 살리고 싶어서 이들에게 이로운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세요. 두 사람 중에 두 여자 중에 이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영이 그 영이 진짜 어머니고 그 영을 알아보는 영이 지혜의 영인데 지혜로운 자는 살리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여전도 남전도 방송실 안내위원 주차 재정부실 찬양팀 지혜로운 사람이 식당 안내위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살리고 분위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지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영은 그 기관을 죽여요. 교회 분위기를 죽여요. 교회를 다운시킵니다. 영혼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지혜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지혜의 영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기관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28절 열왕기상 3장 28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솔로몬이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생겼겠죠. 어떤 피해자? 정말 그 자녀가 반쪽으로 나눠지든지 아니면 가짜 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가든지 지혜롭지 못하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겨요. 목사가 지혜롭지 못하면 교회가 피해를 당해요. 우리 중직자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상처받는 영혼들이 생겨요. 교회 분위기가 말도 안 되게 아주 안 좋아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미암아 그의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그 자녀가 살아났어요. 교회가 막 살아납니다. 지혜의 영을 갖고 있어야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지혜로운 자와 한번 같이 있어보세요. 나도 야 왜 이렇게 막 즐겁고 행복하냐. 지혜로운 사람의 그 따뜻한 말, 지혜로운 사람의 그 선택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고 살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해를 받는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전도서 10장 12절 왜 지혜의 영이 살리는 영이냐면 전도서 10장 12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한 자의 입새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은 잘하는 거는 얘기도 안 해. 목사가 와서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고 얘기도 안 해. 뭐 하나 한번 걸려봐라.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잘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바라볼 때도 그분의 좋은 점만 바라보지 않냐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감언 이설이 아니라 이 강대상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남전도에 여전도에서 나오는 말 다 듣고 있습니다. 구역에서 나오는 말 다 듣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얘기해 준 분들이 많다니까 다 듣고 있어요.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앉았다고 하면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좋으시고 우리 새가족들조차도 막 새벽 예배 나온다니까 새가족이? 이런 새가족이 어딨어요. 많이 놀라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막 자발적으로 노방전도 나가고요.
자동적으로 저 밖에 나가서 예,

0: 그 무덥고 춥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안내보고 노방전도 나가고 자발적으로 식당에 들어가고 운전하고 꼬꼬지하고 너무 감사한 분들 너무 많아요.
1: 그런데 지혜의 영은 살리는 영으로서 좋은 것만 보고 은혜스러운 말만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안 좋은 말만 해요. 저 사람 이게 단점이고 저 목사 저 권사 저 장로 이게 틀렸고 이게 잘못되고 이거 시정하고 이거 고치세요. 야, 안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혜로워서 이런 것들이 내 눈에만 보여.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말 안 할 뿐이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 눈에만 그게 보여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지혜로워서 그런 말들을 안 할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고 내가 지혜로우니까 이 말을 해야 되겠어라고 얘기하지만 본인만의 착각이라니까. 지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살려요. 말씀을 읽어봅니다. 잠언 3장 16절에서 18절. 잠언 3장 16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나무. 자 보세요. 생명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줘요. 쉼. 지혜로운 자 옆에 있어 보세요.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늘을 제공해요. 생명나무가 그늘을. 생명나무랑 있어 보세요. 열매가 막 떨어집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 먹게 되네. 지혜로운 자 옆에 보세요. 그늘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태풍과 풍랑을 막아줘요. 거센 비바람을 막아줘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정감을 준다고요. 그리고 충격을 완화시켜요. 홍수가 나는다고 그 지혜로운 나무가 그 물을 다 빨아당겨버려요. 충격을 완화시켜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요. 충격을 완화시켜요. 작게 만들어요.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우리 구역자님 이해합시다. 아, 우리 장로님,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우리 이해합시다. 아,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어리석은 자는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넘어가야 돼?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임지식 이렇게 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요번에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데 이거 색깔 이거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아, 그 작은 문제를 막 계속 크게 만들려고 한다니까. 왜 그래요? 어리석은 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지혜의 영은 생명나무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풍파와 풍랑을 막아주고 홍수를 막아주는 지혜의 생명나무.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 아내, 지혜로운 부모님,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목사님, 우리 장로님 구역자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참 가시방석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은 참으로 많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우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지혜로우면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이 안정함을 누려요. 우리 모두 지혜영을 받아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생명나무가 됩시다. 그 지혜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질 것 깨지고 달라질 것 달라지면 지혜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그 지혜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2: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0: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실 막상 전하려고 보면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크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창조되었는지 이것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겪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그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이다. 그럼 왜 단절되었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윤리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본질적인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풍요가 끊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갖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혹은 열심히 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까,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룩의 기준에서는 그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도 내 의로도 혹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인간의 행위,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려진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진 자에게 1분만 해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에 시달리도록 고통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왜 당신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할 수도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고 그 풍요와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0: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의 전도 꿀팁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중국 사람이 새 신발을 사려고 장터를 찾았습니다. 신발 가게를 들러 원하는 신발을 고르던 중에 갑자기 깜짝 놀라며 주인을 찾았는데요. 주인장 미안한데 내가 뭘 놓고 와서 집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소. 지금 신는 신발이 너무 해졌으니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주인이 무엇을 놓고 왔냐고 묻자 이 사람은 내 발 크기를 잴 줄자를 집에다 놓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은 신발을 직접 신어보면 되는데 줄자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했고요. 이 사람은 주인의 말에 그 줄자에 맞춰서 내 발을 쟀고 신발을 사려면 그 줄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고요.

고려시대의 유명한 철학가 한비가 머리가 굳어있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한비자에 실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줄자에 대는 것보다 직접 신발을 신어보면 더욱 확실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은 넘치는 사랑의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서 경험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다가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정답이 아닐까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과 깊이가 기준이 된 겁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으셨나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참 잘 열리지 않는 관계도 있죠. 하지만 사랑은 우리 힘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희주일의 서로 사랑하자 띄워드렸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드셨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 찬양을 통해 다시 나아가는 오늘이 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어지는 곡은 오버플로우.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찬양이었어요. 주의 사랑, 그리고 빨간 약의 사랑하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시선을 고정하며 사랑을 주제로 한 찬양들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곡은 조수정의 찬양입니다. 한부영이 피처링한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들려드리고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조수정의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한부영의 피처링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끝곡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끝곡은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차량 함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새로운 8월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안온한 밤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디아볼로스가 부하들과 악한 음모를 꾸미던 바로 그곳에서 모든 왕자 중에 가장 뛰어난 왕자가 맨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은 실로 놀라웠다. 잔치가 열리는 동안 임마누엘 왕자의 능한 장군들과 전사들, 나팔수와 합창단이 맨솔 주민들을 섬기고 즐겁게 했다. 맨솔의 잔은 흘러넘쳤고 맨솔의 강에는 달콤한 포도주가 흘렀다. 최상급 밀로 만든 음식을 먹고 우유와 바위에서 난 꿀을 마셨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분의 선하심이 어찌 크신지. 우리가 그분에게 은총을 입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렇게 평안과 기쁨이 계속되는 동안 복된 왕자는 맨소울의 새로운 관리를 임명했다. 하나님의 평화시는 선한 사람으로 자유의지경과 시장인 명철경, 양심씨, 생각씨를 비롯해 모든 맨소울의 원주민보다 높은 자리에 임명됐다. 하나님의 평화시는 맨솔 태생이 아니라 샤다이 왕의 궁정에서 임마누엘 왕자와 함께 온 사람이었다. 신앙 장군, 선한 소망 장군과 친분이 있으며 친척이라는 얘기도 있다. 하나님의 평화시는 맨솔의 총독으로 임명됐으며 특별히 궁전을 담당하게 됐다. 신앙 장군이 하나님의 평화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평화시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 맨소울은 항상 즐겁고 행복했다. 맨소울에서는 말다툼과 험담이 자취를 감췄다. 각자 불필요한 참견을 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 귀족과 관리, 군사들도 각각 맡은 자리에서 질서를 지켰다. 맨소울의 여인들과 아이들도 기쁘게 자기 일을 했다. 모두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노래했다. 맨솔에는 화합과 평온함, 기쁨과

건강이 넘쳤다. 여름 내내 이런 날이 계속됐다. 맨소울에는 육적 아넬 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사람 때문에 맨소울은 왕자의 모든 자비를 경험한 후에 또 다른 끔찍한 노예의 삶과 결박에 빠지고 말았다. 맨소울을 처음 점령했을 당시 디아볼루스는 어마어마한 수의 부하들을 데려왔다. 그중 자만 씨도 있었다. 이자가 적극적이고 대담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디아볼루스는 자만 씨에게 중요한 임무를 많이 맡겼다. 자만 씨는 임무를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그 어떤 부하보다 주인을 기쁘게 했다. 자만 씨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한 디아볼루스는 그를 우리가 많은 공간을 할애해 앞서 설명했던 자유의지경 다음가는 자로 세웠다. 당시 자유의지경은 자만 씨와 그의 업적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고 자신의 딸 무모양을 주어 자만 씨를 사위로 삼았다. 무모양과 자만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육적 아넬 씨다. 당시에는 맨술 원주민과 디아볼루스의 부하 간의 결혼이 빈번했고 그 때문에 때로는 누가 원주민이고 누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육적 아넬 씨의 태생을 따지자면 아버지는 디아볼루스 부하였지만 외가 쪽으로는 자유의지경의 손자였다. 육적 아넬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고루 닮았다. 아버지를 닮아 자만했고 어머니를 닮아 겁이 없고 무모했다. 또 매우 분주한 사람이었다. 새로운 아이디어, 이상한 철학, 기이한 오락이 등장하면 그 배후에는 어김없이 육적 아넬 씨가 있었다. 때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면 육적 아넬 씨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서 등을 돌리고 항상 가장 강한 편에 섰다. 샤다이 왕과 임마누엘 왕자가 맨소울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치를 때 육적 아넬 씨는 맨소울에 있었다. 반역을 부추기고 왕의 군사들에 맞서 저항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강퍅하게 만들기 위해 바삐 뛰어다녔다. 하지만 영광스런 왕자가 맨소울을 점령하고 디아볼루스가 크나큰 수치 속에 궁전에서 쫓겨난 모습을 보자 그는 교활하게도 180도 입장을 바꾸었다. 임마누엘 왕자의 장군들과 전쟁 무기들이 맨소울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육적 아넬 씨는 디아볼루스를 섬겼던 방식 그대로 임마누엘 왕자를 지지하겠다고 맹세했다. 얼마간 임마누엘 왕자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나서 육적 아넬 씨는 맨소울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를 시도했다. 육적 아넬 씨는 맨소울의 힘과 능력이 막강하다는 것과 사람들의 능력과 영광을 추어올리면 그들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맨소울은 난공불락이라고 말하며 맨소울의 요새와 방어태세를 부풀려 얘기했다. 사람들에게 왕자가 영원히 맨소울의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언하며 장군들과 그들의 무기를 과장했다. 자기 말에 기뻐하며 매료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육적 아넬 씨는 가가호호 다니며 사람들에게 안전에 대해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 이내 사람들은 육적 아넬 씨만큼 육적으로 안일해졌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했는데 이내 말이 잔치가 됐고 잔치가 쾌락으로 변했다. 명철경과 자유의지경, 지식시도 이 아첨꾼의 말에 현혹되었다. 디아볼루스와 그 부하들의 수에 속지 말라는 왕자의 경고를 망각하고 만 것이다. 왕자는 마침내 번성하고 있는 맨소울의 안전은 현재 맨소울이 구축한 요새나 군사력이 아니라 임마누엘 왕자가 맨소울 궁전에 계속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맨소울이 자신을 향한 왕자와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또한 임마누엘 왕자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디아볼루스의 부하, 그 중에서도 육적 아넬 씨와 같은 자에게 매료되다니 이는 정말 통탄할 만한 실수였다. 맨소울은 임마누엘 왕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를 두려워하고 또 그를 사랑해

했어야 했다. 육적인 악한을 돌로 쳐 죽이고 왕자의 길을 따라 살아야 마땅했다. 만일 그들의 의가 바다 물결과 같았다면 그들의 평강은 강물처럼 흘렀을 것이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

0: 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름이 참 많지만 그 어떤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이름, 두려울 때 붙들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밤 그 이름 하나 붙들고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Charity Gale의 I Speak Jesus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인데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도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그냥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문이 막힐 만큼 힘든 날, 기도할 말조차도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예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되지 않나. 그 이름 안에 이미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강명식의 주님의 세계로.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 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a Rose,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바비 메이슨의 Trust His Hear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주도 다들 애 많이 쓰셨는데 뭐 뜻대로 된 날도 있고 영 안 풀린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금요일 밤이 되면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먼저 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날 했어야 했던 일이 있고 못한 말도 있고 괜히 했다 싶은 말들 뭐 그런 게 이상하게 떠오르죠. 근데 그렇게 자책만 하다 보면 한 주가 후회로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난 그래도 이번 한주 무사히 지냈다. 끝까지 버텨낸 것, 뭐, 그거 하나 인정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신한테도, 곁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번 한주 수고했어. 그 한마디 한번 전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위러브의 공감하시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다며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힘들다고 토로한 그는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의사는 그를 잘 살펴보고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선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요즘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송이 있다는데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오는 거 보시면 많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그 프로그램 제목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코미디언이에요. 네, 웃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각자만의 애환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만 아는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지요. 외로운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누가 다 알고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위로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 비어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찬양하는 밤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손경민의 찬양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윤화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돈 모엔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Still, 우리나라에서는 주품의 품우소서라는 찬양으로 불리고 있는 곡이지요. 이 두 곡의 찬양으로 Grace to You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참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각자 겪게 되는 고난도 시험도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흐른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한 그런 고백이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 보낸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 꼭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조수정의 찬양 부르심 따라 한병호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세연, 주리, 라스트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그레이스 투유. 평소보다 멘트나 코너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 위주로 꽉 채워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인도하시네 라는 곡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영어 찬송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그리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02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강수의 달빛 가스펠,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뉴턴의 영생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달빛 가스펠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합니다. 극동방송 여름 썸머 스페셜. 오늘도 다양한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요. 토요일, 주일,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고, 또 주일은 국내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썸머 스페셜, 벌써 세 번째 썸머 스페셜이네요. 그쵸? 오늘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이죠. 오늘의 제가 전반적인 썸머 스페셜의 컨셉은요.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이 늦은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좀 차분하면서도 그러나 좀 소울풀한 그런 찬양들로 골라봤습니다. 물론 오늘도 다양하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잊고 있으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지 못하셨던 예전의 찬양들부터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지난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가지에 계시든 아니면 어디에 있으시든 간에 여름 휴가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곡들과 함께 이 여름을 즐기시죠.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아주 소울풀한 목소리들의 주인공들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들으셨던 찬양은 소울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프레이즈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뒤에 이어서 들으셨던 목소리는 이실라의 주님께 드릴 것이었습니다. I'm Nothing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셨던 정말 이 묵직하면서도 깊은 소리의 주인공은 장근희 사역자입니다. I belong to you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연일 막 폭염에 대한 경고 문자가 막 날라오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십시오. 그런 문자들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또 그런 문자를 내용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또 각자의 환경과 형편이 좀 다르긴 해요.

에어컨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한 번쯤 우리는 또 믿는 자이니까,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나의 형편만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무더운 날, 햇빛 아래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휴가 중이신가요? 휴가지에서는 주로 뭘 하시나요? 물론 이제 가족들이랑 가면 대부분 정신이 없으시죠. 여기저기 관광지를 다니기도 하고, 또 물놀이를 하고, 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또 피곤하게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 휴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짬을 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요? 그 휴가지에서 주님과 갖는 그 교제의 시간은 좀 특별해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까지도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주님과 그렇게 함께 교제하기 좋은 찬양들로 계속 이어갑니다.

가게에게 바람이 민다. Funny Funny CC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남궁송옥의 기쁨의 춤. 남궁송옥 2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유효림의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어요. 아마 가게의 찬양은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잠깐 활동했었는데요. 이그 날짜를 보니까 2012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객이라는 남성 듀오입니다. 남자 듀엣인데 이 바람이 민다 말고도 굉장히 이때 당시에 팝 R&B라 그러죠. 팝 R&B의 장르로 좋은 음악들을 만들고 또 찬양하셨던 팀입니다. 뭐 남궁송옥님이나 유효림 사모님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 여름밤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가족과 지내면서 이런 좋은 찬양들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참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있고요. 이 얘기하니까 또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 가기 또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 뭐, 제주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동네나 동네 근처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전시관 같은. 정말 좋습니다. 아니, 뭐좀 그거 알아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작품들마다. 그리고 정말 시원한 곳에서 천천히 그림이나 사진이나 전시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구나. 참 멋지기도 하구나. 참 다양하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와 뭐 어딘가를 가실 생각이 있다면, 대부분 이제 학부형들인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뭐가 제일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접근이긴 한데, 정말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의력을 이렇게 또 누릴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볼수 있는 곳, 경험할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나니까 저도 한번 계획해 봐야겠네요. 주변에 또 정보 찾아보시면요, 정말 좋은 전시들 많이 있습니다. 무료 관람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네. 자, 강중현의 달빛가스펠 오늘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 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 이어서 들어볼게요. 김관호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마찬가지신지 모르겠네요. 김관호 전사님의 비틀거리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헤리티지의 아버지 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김관호의 비틀거리고 김관호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헤리티지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아버지라는 곡의 원 제목은 Father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이집트 왕조 OST에 수록되어 있는 곡을 헤리티지가 커버한 곡이에요. 이집트 왕자라는 OST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모세의 이야기이죠. 되게 유명한 그 곡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Father이라는 아버지라는 곡은 많은 분들이 좀잘 모르셨던 곡이에요. 그래 원래 이 원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미국의 가수죠. 브라이언 맥나잇이 불러서 또 화제가 됐었던 그런 곡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다윗? 네. 저는 그 시사회 때 봤거든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 여름에 또갈수 있는 곳이 극장 아니겠습니까? 극장에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볼수 있는 또 좋은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요새 이야기하는 PPL은 정말 아닙니다. 정말 귀한 기회가 생겨서 함께 시사회를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과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걸 또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님의 마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꽤 길어요. 러닝 타임이 꽤 긴데 그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에 대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근데 그 장면보다도 다윗의 전체적인 짧지만 전체적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뭐그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도 계셨고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또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찬양을 먼저 듣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뭘 들을까요? 많은 곡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아, 이 찬양 듣죠. 김승희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김승희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듣고 오셨습니다. 강중현의 달빛과 숲에는 이제 마지막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 찬양은 라스트의 이길 끝까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으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끝까지 붙들고 이 여름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함께 썸머 스페셜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한여름의 열기와 함께 8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달, 8월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계절이지만 달력의 새 장을 넘기며 우리의 마음만큼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해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말씀인데요. 네, 오늘 이 새벽 세상의 폭염에 지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얼음 냉수보다도 더 시원하고 청량한 주님의 은혜를 듬뿍듬뿍 부어드리는 그런 찬양과 함께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해봅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가득 채우듯 내 영혼의 성전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세상의 불볕더위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생수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내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네, 이 뜨거운 여름 정말 얼음냉수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청량함을 선사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2장. 그때에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족의 딸을 취하였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 보니 실로 그가 아름다움으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더 그를 숨기는 일이 불가능해지자 그녀는 그를 위해 갈대로 짠 함을 가져다가 역청과 칠로 쌓아 바르고서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어 나일강가의 갈대숲에 놓아두었고 그 아이의 누이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자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로 몸을 씻으러 내려왔고 그녀의 신하들이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녀가 갈대숲 속에 한 함이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 아내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녀가 그것을 열어서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그 아기를 가볍게 여기며 이는 히브리족의 아기로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 대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전 먹일 어미 될 여자를 불러와 그녀로 하여금 당신 대신 저 아기를 젖을 먹이게 하오리까 하고 물으니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가라 하였고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이에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그대는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나 대신 젖을 먹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에게 상급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 아기가 자라나매 그녀가 바로의 딸에게 그를 데리고 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그녀는 실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도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의 동족에게 나아가 그들의 고역을 볼 때 한 애굽 남자가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남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이에 그가 이리저리 돌아보고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남자를 쳐 죽이고 모래밭에 감추었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히브리 남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으므로 그 잘못한 남자에게 어찌하여 너는 너의 벗을 때리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그대를 우리 우에 다스리는 재판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대가 애굽 남자를 죽이더니 이제 그렇게 나를 죽이려느냐 라고 따지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틀림없이 이 일이 알려졌도다 라고 뇌까렸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니 모세가 바로의 눈길을 피해 달아나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다.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 일곱 명이 와서 물을 기르며 자기 아비의 짐승들이 마시게 하려고 물통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의 목자들이 다가와 그녀들을 밀어내니 모세가 일어나 그녀들을 도와서 그 짐승들로 마시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 아비 루엘에게 들어갔을 때 그가 너희는 오늘 어찌 이렇게 서둘러 돌아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그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위해 단호히 나서서 우리의 짐승대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자기의 딸들에게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두고 왔느냐, 너희는 그를 불러 떡을 대접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동의하니 그가 자기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부르며 실로 내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긴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에 애굽 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살이에 지쳐 탄식하며 울부짖으니 노예살이에 지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갔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맺은 자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살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2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곳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아서 하루속히 또 치유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2004년에 저는 탈북했습니다. 뭐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탈북입니다. 한 10번 넘게 건넜는데 마지막이었고, 그때 두만강을 건너면, 그게 2004년 1월이기 때문에 두만강이 얼어 있었거든요. 건너서 이제 산길로 막 올라가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게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북한을. 정말 새까맣더라고요. 뭐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집집마다 다 불이 없으니까 새까맣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괜히 이상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캄캄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세상 어느 것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강제복송 당했다가 도망쳐 나오는 길이어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래서 계단 위에 다리를 올리기도 힘들 만큼 몸이 허약했고 온몸이 다 상처였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산길도 겨우 올라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100번 강제복송 당해도 괜찮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고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데, 그걸 이룰 때까지는 너와 함께하게 하시다는데, 중국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태평양 건너에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몸에 실제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으로 밤새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밤 걸어서 이제 제가 원했던 곳으로 잘 갈 수 있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당장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일 지켜주시니까 빨리 나도 뭔가를, 실제로 통일되면 북한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밤낮 공부하고 그랬어요. 막 진짜 밤에 알바하고 낮에 공부하고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대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세상 책도 막 즐겁게 읽고 이러면서 통일이 생각보다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닐 텐데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잘만 허물어지면 이제 진짜로 휴전선도 허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날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중국에서 살다가 저희를 돌보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탈북민 돕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 교회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을 원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원하면

왜냐하면 고향 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2002년이라서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에 막 대사관 문 뚫고 들어갈 때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탈북하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인데 저희한테도 길이 있다고 한국으로 이제 갈지 않겠냐라는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중국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전 선생님 집에 몰래 숨어 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할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가셨고, 이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전 누나와 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계속 살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야겠다. 저는 98년에 처음으로 탈북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밟는 거였거든요. 너무 설레었어요. 두려움도 잠깐 있고. 하나님 드디어 고향 땅 밟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계속 기도해야 돼서 잠깐 있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감 반 이제 설레임 반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명이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었어요. 연말이라고 이제 경비를 강화한다고 매복초소를 새로 세웠는데 우리 거기에 딱 걸려들었는데 도망쳐봤자 다 같이 따라오면 군인들을 이길 순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잡혀갖고 한몇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계속 때리고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계속 괴롭혀요. 물도 안 주고 가지 같던 물건 다 뺏기고 위험한지 무모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책도 들고 갔었어요. 또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막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암기하느라고 엄청 들고 다니던 것인데 A4 용지 예쁘게 쌌다가 이제 예쁘게 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가 출발할 때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기 건다 잊어라. 북한에 가거든 잡히든 안 잡히든 믿음 있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전도사님 끝까지 인간적이셔.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었을까. 우리 저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인간적이셨어요. 막 성경만 맨날 읽으니까 너네 그러다가 성경만 읽어갖고 교만해질 수 있어? 좀 인간적으로 놀아야지.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신데 가실 때까지 인간적이네. 참 실망이야 이러면서 떠났는데 딱 잡히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저희를 진짜로 아끼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북한에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잡히니까 긴장돼서 내 주머니에 성경책이 있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탈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냐? 중국에서 뭐 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있었냐? 그리고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 맞냐? 교회 다녔냐? 이런 걸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다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뚜럭 또 맞고 네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군대에서 조사받고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경찰들도 알고 있더라. 너네 중국에서 교회 다녔다면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안할 수는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조금은 하고 조금은 밝히자 이렇게 해갖고 교회 다녔는데 나는 믿기 위해 다닌 게 아니다. 밥 준다고 해서 다녔다. 그들이 말하는 거 믿고 싶지도 않았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막 이러면서 또한번 이렇게 조선족 전도사님 팔고 그들을 매도하고 제가 살고 싶어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시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 말씀을 또 몰랐어야 되는데 또 알고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뭐 경찰서에 갔다가 분주소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계속 밥을 안 줘요, 밥을. 마지막 분주소에 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졌어요, 바닥에. 그리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3년이 돼서 설도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계속 굶고 있었어요. 갇혀 있는다고 해서 그냥 가둬두지 않아요. 또 낮엔 일도 시키죠. 나무 폐기하고 막일 시키는데 산에 보니까 제가 탈북할 때보다 나무가 더 많이 없어진 것.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북한 사회가 점점 더 메말라 가는 듯한 사인처럼 느껴져서 더 많이 가슴이 아팠고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시니까 아, 그런 거 보라고 잡히게 하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 20일간 있다가 이제 꽃제비 수용소로 갔습니다. 어릴 때 살아봤던 곳이라 뭐 고향집에 온것 같은 기분이지. 하루 세끼 밥도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밥도 준다 해서 거기가 또 이렇게 평안한 곳은 아니고 밥을 먹지만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거기서. 저도 동생과 거기서 살다가 헤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얼굴을 못 보고 있고요. 동생도 찾고 싶고 누나도 찾고 전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잡혀있게 하시는 바람에 아, 이게 나의 의지였나 보다. 나의 의의가 앞섰나 보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이런 회개를 하고 있었는데 꽃제비 숙소에 가니까 동생과 누나 소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나는 여자니까 중국에 가든 어디 가든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왠지 죽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꽃제비 숙소의 생태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과연. 왜냐하면 제가 그 북한에서 꽃제비 숙소 생활을 할때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계속 매일같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생은 그 어린 아이가 살아남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동생도 살아있다 하고 심지어 친척이 와서 데려갔대요. 이게 사실은 우연 같잖아요. 근데 기도를 제가 계속 했던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동생과 누나가 살아있다, 그 땅에. 그게 최고의 응답이어갖고 또한번 굉장히 온몸에 혈기가 도는 듯한 은혜를 좀 받았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꽃제비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여기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갈까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안타까웠는데,
하루 세끼 밥은 주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옥수수 밥 주니까 양이 워낙 적어서 그거 먹고 이제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게임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공부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이야깃거리가 있어야겠다 해서 조금씩 얘기해주기 시작했죠. 중동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원래 유태인들이 살던 곳인데 이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빼고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게 이제 관리자의 또 귀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네 짧은 혓바닥 잘못 놀려갖고 애들한테 이상한 헛소리 해갖고 너 큰일 친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는 내 귀에 네가 무슨 말 했다 이런 얘기 안 들리게 해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조용히 말 못하고. 근데 아이들은 3일 밤낮으로 그 얘기 듣고 싶어 했어요. 얘기해주고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있고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좀더 뭔가 힘을 낼것 같은데 거기에 있으면 그걸 갖기가 어려워요. 언젠가 우리 부모가 와서 나를 데려갈 거야. 이게 가장 큰 꿈인데 이미 부모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다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뭐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영양실조 걸려서 다 이게 그냥 삶의 결론이 이미 나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관리자가 막아서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같이 잡혔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있던 거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친구들 도움으로 제가 2003년 4월 1일 날 이제 두만강을 또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다음날 전화하니까.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갈줄 알았어요. 돈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전도사님이 하시고 저는 대신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이 올라오는데 차마 이제 제가 북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 마음과 달리 네, 가야지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다음날 24시간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주님의 시간에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더울수록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은 속을 더 알차고 달게 채워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무더위와 땀방울은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매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연결게 하려는 주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8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혹시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나 건강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는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크게 외치며 당당하게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8월 한 달을 승리로 이끄는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새로운 달, 새로운 은혜로 채워가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제가 늘 기도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가슴 활짝 펴시고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지뢰의 원리를 발견한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나에게 충분한 지뢰와 설탕이 있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 말을 들은 시라쿠사의 히레른 왕은 직접 시연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백사장에 놓인 작은 배에 병사들을 가득 태우고 지뢰의 원리를 사용해 배를 바다로 띄웠죠. 이 아르키메데스가 평범한 막대기로 그리고 받침대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받침대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죠. 받침대가 물체에 가까울수록 적은 힘으로 들게 된다는 것이 지뢰의 원리죠.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오스 기니스의 저자는 이 지뢰의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명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받침점 위치를 찾는 순간, 받쳐야 하는 그 올바른 위치를 찾는 순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명이야말로 인간의 경험 중 가장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며 가장 심오한 동기부여이며 모든 역사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서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고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8월의 첫날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내 주여 내 뜻대로 이어서 서울 모태탑창단의 부름받아 나선히 몸 함께 찬양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은 내 평생에 가는 길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부터 4절까지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번에는 김해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조금 전 함께했던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0: 내용은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양 함께 했는데요. 트루바의 고원석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8월의 첫날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1: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간단한 대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강함을,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바로 그 사람이 프란시스코였습니다. 겸손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 비천함, 무익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때때로 인간의 선택 기준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죠. 그 여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비로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이 떠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은혜도 끝이고 기도응답도 끝이고 구원도 끝입니다.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제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0: 이와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계속해서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올려드리는 북한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가 올려드리는 북녘당 고향을 위한 이 기도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에 아멘으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1: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직면한 어려움과 분단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전략을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피아노 연주의 이윤정 씨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어두운 남과 북, 한반도 땅을 밝히시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거듭나는 역사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진리의 열쇠를 쥐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며 북한어 표현으로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평안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8월의 첫날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규칙들을 북한 주민분들이,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주민분들이 어겼을 때 크고 작은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집단사회인 만큼 또 북한에서도 이 연좌제가 있는 만큼 과연 혼자만 처벌을 받을지도 싶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방조하거나
0: 네.
1: 혹은 그냥 모른 척하거나 이거를 막 개선해라 막 이렇게 옆에서 소리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다 처벌받는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해상, 건설업, 수산업 이게 각 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뭐 개인의 실수나 규율 위반이 뭐 그냥 본인에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지 관리자, 당비서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0: 네.
1: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본국의 가족까지 아예 뭐 동떨어져 있어. 이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도 없는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통치 방식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을 아예 뭐 나쁜 짓이라든지 아무런 행동까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통치 방식의 연장이고요. 해외 파견 조직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그룹 전체의 조직력, 지도력, 실패로 규정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자, 그리고 단위 전체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0: 그래도 이게 어떤 단계적인 처벌 방식이 그 수위에 맞는 처벌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처벌을 받나요?
1: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내려지는 조치, 그리고 가장 많이 내려지는 조치가 뭐냐면 강제 귀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 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식의 네. 처벌을 하는 거죠.
0: 근데 보통 그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면
1: 네.
0: 교환 방식으로 한 명이 또 오기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가 한 명이 사라졌잖아요.
0: 네.
1: 그 도구를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단준 음주나 근무지 이탈 같은 경우에도 조국으로 소환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강제 귀국

0: 이거 그냥, 아우, 그냥 돌아가면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정치적 처벌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역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토대도 중요하고.
1: 네.
0: 이게 나쁘면 자기 자신 승진을 못 해요. 자기 자신 권한을 가진 그런 간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1: 네.
0: 너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강제 귀국되면 해당 단위 관리자가 또 해임되거나 또
1: 네.
0: 심한 경우 본국에서 강도 높은 또 총알을 맞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잘못하면 관리자도 함께 책임진다. 이 구조가 사실상 연좌제처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당연히 노동자를 얼마나 더 감시하고 처벌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1: 네.
0: 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1: 그래서 또 중국에 있는 외화벌이 북한 주민들을 취재하시면서 보고서를 발표하셨잖아요.
0: 네.
1: 이 보고서에도 연좌제, 그러니까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 처벌을 받았던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있을까요?
0: 이게 없는 게 좋을 텐데 좀
1: 네.
0: 안타깝게도 있어서 저희도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산 공장에서 파견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주나 실수로 인해서 전체 팀이 함께 징계되는 관행이 좀 일상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전체 팀 전체가 즉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송환이 되거나 철수되거나 귀국 후에는 집단 총화와 정치적 문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보고서 속 관리자 귀국자, 귀국 노동자 증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단위 전체가 연좌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내부 통제 방식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이게 그냥 봐주는 식이 없고
1: 네.
0: 진짜 철저하게 집행된다라고 하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사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0: 네.
1: 그렇게 한번 처벌을 받다 보면 동료들로부터의 그 시선들,
0: 그렇죠. 따가운 시선도 당연히 있죠.
1: 네, 은밀하게 이루어진 어떤 따돌림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1: 아.
0: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 거지를 또 조심하게 만드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군중신고법이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겠다. 해외 파견 현장에서도 이런
1: 네.
0: 생각도 듭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좌제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북한이 고집을 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1: 네.
0: 자기 자신만 희생이 되면 그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이제 역사를 보면 어떤 하나의 극적인 그런 사건 사고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불의에 막 맞서고 그 불의가 정말 이게 실현되기까지 내가 어떻게든 내 목숨 하나는 바쳐갖고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전체, 그 가족이 뭐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내 사촌, 내 팔촌, 막 이렇게까지 크게 벗어나, 내 전체 집안 아예 몰살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그런 거를 이제 은밀하게 좀 주입시키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실제로 정말 해외에서 그렇게 무슨 잘못을 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돌아갔을 때 가족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0: 뭐 가족 처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좀 제한적이었지만,
1: 네.
0: 뭐 조주나 이탈, 이거를 북한 당국이 가장 싫어하긴 하는데,
1: 네.
0: 이게 발생을 하면 본국의 가족에게 즉각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증언이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해외 파견 자체가 뭐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주자는 충성심 결여, 아까 얘기했던 반동 분자,
1: 네.
0: 이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0: 가족까지 감시 대상이 되거나 혹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자와 관리자는 도주하면 본국 가족에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 라는 이 문구를 교육을 받고, 북한 파견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문서에 명시된 법률은 없어요.
1: 네.
0: 법률이 있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를 걸기 때문에
1: 네.
0: 법률은 없지만 관행에 기반한 사실상의 연좌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노동자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1: 이렇게 집단으로 받는 처벌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도 분명히 살벌하겠죠.
0: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당연히 놓이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좀 뭔가 공유를 하거나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1: 네.
0: 이 나쁜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스스로 모두가 처벌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수평적 감시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누가 나의 그런 잘못을 상부에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박탈된 상황에서 강제 노동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체로 이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는 경우가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어떤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 잘못을 해야 하는 건가요?
0: 이제 북한 당국의 그 계획에 어떤 네. 반발을 한다거나 너무 많은 뭐 외화과제를 내린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 선전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뭐 말을 엄비슷한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이제 뭐 어떤 봉기 아닌 봉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장 문제 삼고 이런 문제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적으로 교양하고 강조하고 실제 집행을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는 네. 그런 전략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분명히 북한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너무나 익숙한 구조일 테죠.
0: 네.
1: 연좌제가 수십 년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게 분명한 거는 국제사회가 봤을 때 그 어느 국가에서도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거죠.
0: 그렇죠. 협박 혹은 보복, 뭐 제재를 하겠다는 위협. 이게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강제노동의 대표적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북한 해외 노동자의 경우는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리자, 단위 전체가 처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심각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노동자는 도주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시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엄청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한 명의 문제로 모두가 문책된다는 노동자 증언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서는 명백히 강제 노동의 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시점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이렇게 뭐 동료의 실수로 함께 나아가서 가족까지 처벌을 받는 구조. 북한 사회 전반부터 노동 현장까지 만연해 있는 북한의 지배 방식인데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적 감시만이 남는 이 구조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무엇보다 복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골 어느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토요일이면은 이제 어느 한 권사님 중심으로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시골인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주일이면 예배 끝나고 잔치를 보려고 매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인들이 보니까 음식이 항상 모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토요일날 음식을 많이 갖다가 이제 재료도 사고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해가지고 재료를 많이 사다가 절여놓고 참겨놓고 주일날 이제 음식을 끓이는데 토요일날 밤에 소위 이제 소고기나 이런 중요한 음식 재료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음식이 모자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식 담당인 그 A 권사님이 이게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누가 이 도둑질을 가냐 말이야. 하나님의 이 잔치 음식을.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밤에 몰래 와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젊은 애기 엄마가 교회 주방에 있는 소고기를 많은 부분을 뚝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을 잡았어, 권사님. 그렇지만 A 권사님은

0: 입 밖으로 그 젊은 여집사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을 어떻게 퍼졌냐 하니까 그 A라는 권사님이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매번 토요일날 음식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말이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혼자 선한 척하고 충성하는 척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봉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사실은 지시속 챙겼다고 아주 고귀하고 중요한 음식을 싹싹 뒤로 빼돌렸다고 도둑이라고 아 사람들이 권사님만 가면 피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권사님하고는 이제 말도 안 하고 점점 권사님은 외톨이가 됐어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늦가을에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 시골에 부흥회를 해서 큰 은혜들을 받고 이제 부흥회 마지막 날 이제 회개문이 열리고 회개를 하고 그러는데 끝날 무렵에 소고기 도둑질을 간 그 젊은 여집사 있잖아요. 그 여집사가 일어섰더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둑이라고. 저 권사님은 누명을 받은 거라고.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부득이하게 친정어머니 때문에 다섯 번 소고기를 훔쳐갔다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회개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A라는 권사님의 도둑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권사님 보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몰랐다고 우리가 오해를 했다고 우리가 누명을 쓰였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왕따시켰다고 죄송하다고 권사님 진작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때 권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는 단지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저는 침묵을 지킨 것 뿐입니다.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견디십시오. 억울함이 있습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참으십시오. 힘듭니까, 인생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치는 것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소자에게 내게 속한 자라의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예수님 말씀 내가 결듣고 삼을 일 참게 주겠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냉수한 것이라 섬기는 것. 상 안 주셔도 돼요. 빚을 갚는 거니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양이 속을 새깁니까? 양이 등에다 칼을 꽂고 이사 갔습니까? 양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양이 배신하고 떠났습니까? 양이 얄밉습니까? 끝까지 양을 주십시오.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으면 영광의 면류까지 주신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5에서 20mm, 함경북도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대구와 제주, 강릉, 포항이 27도, 신의주와 함흥, 서울,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대전, 광주가 25도, 강계와 춘천이 24도, 청진이 23도, 해산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부산 38도, 대구와 강릉, 포항이 37도, 대전과 광주, 여수가 35도, 서울과 춘천이 34도로 보이고요. 목포와 제주가 33도, 평양과 신의주, 강계, 개성이 32도, 함흥 27도, 청진이 24도, 해산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그 기쁜 소식,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한없는 복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 이 기도가 주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체험을 하길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레옹원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우리와 함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오늘의 뉴스는 기쁨과 명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굿모닝 뉴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의 뉴스는 밝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는 오늘 나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려 이날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우리 모두 아침마다 이 말씀을 실감하며 사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서로 간에도요. 지난밤의 우울과 침체는 이제 그만입니다. 전날의 후회로 자신을 들볶는 것도 그만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넘어졌다고 산 아래로 내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이 뜻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현재의 내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 지사에 묶일 필요가 없는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도 엮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오늘 하나님 뵙고 믿는 것이 제 할 바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침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루 저의 소원은 아버지를 더 알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소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이 죄인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내 하나님,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아 원수인 저를 아들로 낳아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명랑을 아침을 여는 내 첫 번째 뉴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0: 8월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앞의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과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맛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상황 속에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81장, 새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통합 찬송가 381장, 새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성 성결교회 신윤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주님 감사합니다. 밤새 잘 자고 건강하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위로 건강이 상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비전으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 성령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주님의 사신이 되어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고 마무리하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쌓이는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 충성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우리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한 가지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의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직접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한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예수로 시작해야 예수로 맞춰지는 거예요. 시작이 틀리면 절대로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맞춰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소문학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8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에 계시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공간의 창조주이신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종교에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처음과 끝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서문학 지역은 황제를 숭배했던 곳입니다. 예전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천황을 숭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천황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천황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삶이 어려웠어요. 삶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동일했습니다. 서문화 지역에서도 황제의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상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세금을 먹임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었던 곳이 바로 이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식으로 황제를 숭배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문학교회는 정말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고 그 숭배 때문에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음의 위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 예수다. 그러니 죽음 두려워하지 마. 죽음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다. 또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는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머리는요 발끝에 가시가 찔려들여 알아요. 입은 몰라요. 그래서 발에 피가 나도 입은요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입이에요. 그러나 머리는 압니다. 머리는 알기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순간 그 발끝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가 가시에 찔렸구나. 너가 지금 피가 나고 있구나. 내가 곧 명령해서 치료할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중과 형편을 다 아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행하면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삶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정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너희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는 다윗을 세울 때도 그 심령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속에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여한 자예요. 반드시 그 부여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고난받는 게 얼마나 어렵고 마귀가 장차 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당할 때에는 너무 힘들어도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이상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실은 너무 혹독한 것 같아요. 환난과 궁핍도 아시고 그리고 고난받을 것도 아시고 마귀들이 옥에 던지는 것도 아는데 거기다가 충성까지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좀 야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사슴과 같이 높이 두시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조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를 해보면 똑같이 퍼펙트한 연기를 하면서도 누구는 3점, 누구는 5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연기하는 난이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난이도 차이가 점수를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바퀴 반 도는 거, 이거는 아무리 잘해도 3점인 거예요. 그런데 세 바퀴 반을 도는 거, 이거는 5점짜리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5점짜리 연기를 하다가 혹 실수해도 0.5점, 1점이 깎입니다. 그래도 3점 퍼펙트한 사람보다 점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여버리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난이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여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어떤 퍼펙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높이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고 찾다가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보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이요, 보세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대요. 여러분, 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정말 나를 향하여서 충성된 사람이 누군가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내 마음이 흥분이 됐어요. 살게 한대. 나랑 함께 살게 하신대. 마치 예수님께서 충성된 자들을 향하여서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명예 때문에? 우리의 자랑 때문에?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높여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보좌에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샘했어요. 그런데 그 시샘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리는 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형들에게 얼마나 시샘을 당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갔을 때 너가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했던 것이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시샘들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올려주셨을 때.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은 나의 자리로 올라오는 거야. 나의 자리로 올라올 때 절대로 절대로 세상은 너희를 건들 수 없는 거야. 사마처의 사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배의 부자가 되면 사람들의 시샘을 얻고 열 배의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백 배나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그와 화친을 맺으려 한다고 한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남들과 경쟁해서 잘 사는 거 시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10배, 100배가 되었을 때 도무지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될 때에 사람들은 그에게 화친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0: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높은 곳에 올려주시되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세우시는 거예요. 그 높이 세우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로 지켜주시는 그 거룩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 충성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25장, 새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통합 찬송가 325장, 새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0: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2: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1: 힘든 점은 없나요?
2: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2: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1: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2: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0: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0: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0: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1: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0: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오늘은 8월의 첫 주 토요일입니다. 지금 한참 휴가 중이거나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요. 이 더운 여름 어디로 이동하는 게 힘들어서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휴가를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하루씩 계곡이나 수영장으로 피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던지 하던 일을 멈추고 몸과 마음이 휴식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나는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찬양은 원데이 워십의 다 와서 찬양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며 찬양을 부르면 가사가 너무 좋아 은혜 받습니다. 찬양 속에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립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음 곡은 원에이 싱어즈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송가의 원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 선율에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어둠과 근심을 몰아내시고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김동욱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워십의 내가 예수 믿고서 두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변하셨나요? 저는 생각해 보면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한 영혼이 귀함을 알게 됩니다.

합당하신 분이고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모든 존귀와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다음 곡은 강원명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덕일교회 김동욱 목사님입니다.
1: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과 탐욕, 거짓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소상공인,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약한 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4: 김영환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3: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헐몬산에는 추수철인 무더운 5월과 6월에도 눈과 얼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그 산의 얼음을 가져다가 음료에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추수꾼들에게 그 얼음 냉수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변함없는 충성은 지치고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몸도 쉽게 지치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들을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더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찬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저뭐 찬송가가 꼭
0: 네.
1: 뭐 여름이다 겨울이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또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그리고 저뭐 하나님의 진리등대 이런 노래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왜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환자 병원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괴롭죠 날씨는 덥고 또 바다의 시원한 물장구를 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동차를 끌고 지금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 듣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은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틀어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0: 아멘. 말씀하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또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 등대 외에도 또 은혜로운 찬양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휴가철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나 가족들이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8: 덜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빨리 극복하는 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지. 큰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를 여행을 간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기 어디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안 하니까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아, 나 야로스동 가고 싶다. 그건 가면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 그냥 생일날 뭐 해주래. 알아서 해래. 그러니까도 1년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맨날 하긴 어렵잖아. 아, 나 오늘은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럼 편해. 저 그런 데서 오는

0: 스트레스. 부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의견이 더 다를 수도 있지.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사랑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경의 철칙이야. 아내, 남편 존경하라. 남편, 아내 사랑하라.
1: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행복한 그런 여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사랑에 관련된 좋은 찬양들, 찬송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학자금과 자녀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일, 8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에요. 8월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학교마다 방학 일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친구는 지금쯤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겠지요. 8월이 되어서 아직 방학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긴장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8월에 대해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믿음으로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믿음으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8월이, 여러분의 방학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생활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길 바라세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올 여름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답니다. 전도사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지금도 수술한 부위가 잘 치료되도록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고 앞으로 재활하고 회복하는 긴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도사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였어요. 친구들, 사랑하는 아빠가 다치고 힘든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전도사님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사랑하시고 전도사님의 아버지도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세요. 비록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아픈 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알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에요.

친구들, 8월을 보내며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상황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 시간 처음 들었던 믿음으로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 건데요. 이번에는 영어 찬양으로 함께 불러볼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이니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믿음으로 영어 찬양과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 뜨겁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 주의 믿음 갖고, 앤 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메들리 곡으로, 키즈벤처의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함께 듣고 따라 부른 찬양처럼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8월을 풍성하게 채우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믿음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 0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박은아입니다. 8월의 첫날 인사드리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발걸음도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 또 영혼을 위해 이 찬양과 시편 말씀으로 함께 바캉스를 준비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복잡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또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참 많은데요.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찬양과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내 영혼의 바캉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소프라노 안나영의 시편 23편 함께 하시고요. 피아노 연주곡 김경미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함께 하십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어드립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이 그대로 찬양이 된 곡, 삶의 예배 함께 하셨고요. 영어 찬양 오신실하신 주 아카펠라로 이어졌고요. 주와 함께 걸어가는 팀뉴월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폭염처럼 쏟아지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모닝 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